0: Qiemji gozara leishu tupjiru jingdom cheto shirimtu chidradan qiengaa lenen zhigdu zainyo jiongdara zhibiso qigu rabdan zhiba bine pabdiyun leishu mizoji chimdiyun yongbob qio yongne ginsung tang miji shibshu ca zubu zhunne mishikag mangzoji yongbob panlun denbu yongjiru digyur chibashi ranyo zho mishu tiongong tang jizong ginsung ting dumchuyu tadam chuyi chuchang changxiao jueyi zongchuyu kaki chokdui zhujong dine tang nilay chumra 십주 서재소 제도 서재를 대내 시주 종재타 시튼 망편 십주 주대 도시 시와타 간내 시부소 전에 내주부타 레미 피주 와라 시튼 염내 용조로 군대 당 유제 숨시
1: 디글레고 내내 주비세 지세 숨주 년경아조 내돈 잠민 니서 초르 페랑경 정기 페미키 김래 십주 레리 제뉴 제도 하사체 유프리에 타팅기 젠도니 김래 샵슈 캬광티 레리 젠토 피게 동교 민네 김래 샵슈 민나타 모부다 용와 김찬다 용와서 젠도 카시 구제 체베나 정영키 서구타 총기 내용의 젠도와 갸타 주민아 슈유브리 젠도토 레리 티엘가 신유 젠키 미사 망보 냠뇽 롭존 치바 용유라 김래 로마 체신 냠뇽 푸순 서구 유켄야 젠도나 슈유 레리 타 서구 민저웨 젠도와 최 젠도 후르타 체네 팀도 예치례 젠타 니망젠케 김례 피게기 넘버 민알레 망와 응은바 체유프리 젠슈바 초메 겐럽초 알롭존슈 규 셈바자네 젠도 치바용이 조티 냠냥 속전타 치례 젠뉴자네 치례 젠케 김례 젠시 척규 체도 인시 송프리 젠도 규네 젠뉴 토르동타 젠도 규네 정다 티브치 타팅기 젠도 토 김례베 랑제 유웅원부타 대외 정영케 김례베 젠뉴 토르동타 샵슈 야부동결 구자 체유 퇴청소 장체 토의 비밀 김례비 본카 덮치 당내 랑종기 김례 섭슈 리리 뷰타 공비 동타 망수고 국강내 비밀 수 리슈 덴부 용결 구디 디비프리 랑경정 비밀 냠초 피게 비부자 장리키 젠도 규내 리리 피게 동타 랑종기 김례 신덴비 본카 덮치 당여 타팅기 젠도 토 안츠 피중 담내 랑종기 튜밍원내 개용키 젠도 나 슈스주 규인 시송프리
0: 너레오네 니즈베세 我的意思估计学习什么同么的想凶什么接着你是过年我也是想动特别吃三不得了马子果儿同就是这一趟吃做你动个别当晚趟接着在了接了来过三七出席预计三别托民主在蓝水不趟老人所搞的预备新的科普重点都人生存在这个忙都起不马塞中文经济的没那么了得的心不注意不是中文养的准备
2: 삼바티 테르나스 야동투바티 온데셈나가브케라초 티니 양 오랑 파스던조나 양 부글롭자르케나 답데부히난두
0: 남자티 스보토제 미시동압지 사도르네바타 주제마바타 하고심부제비 딘지 로다라 알레시베 튜즈던다와 출레스미메 테르데 아르마소베 응아르자르츠비 알레소제 리우스타네 튜즈템진지 뷔엔보르 니데 용어치데 렌겐카 리우르브치베시 中国政治组织总部采用公司局党部、列支采用公司党部、新科学学业部三部、六层建国话、张守清级。我是前些做不做呢？三条娘子七位苦力活，学业部三部，二类人各自六层，新旧党三百七百，三部推到的军队部有解送不是？我的思维对岸他从这来重新组织局的，南昌建国话，沿着东西。 想凶什么我是相当对不起，新的科普重点的重归了我们这些现实生活内，重归的，人们就相当对不重要。来亲，只有前辈三八了，都是前两趟人们就用给两天来东西不准的，听你说了，没对，都是前两天不起不谈推送，让我请给你扩了一个好乐趣，人们就只说了自从两不学过呗，珍贵这句音写送不是。
1: 대로 참도 정기기에 간수탄 신장내 비주 매도 뷰리 낭지체디 정숨 교구토 최대 딥조 체바 릭주총내 유티게 켄덴 튼례 광비 주교 튼기 상부자 유리 참도 티고 키선 주세로나 참도 정기 신례 천재 심주 칸키 비주 매도 천덴제 딥조 비든 딘시 비주 매도 기차야 부유타 신례 천재 심주 칸키 다종와 덴주 왕매 피주 매도 기계산에 출라 뜻이타 토고 치신 유진 레미트 장은 도서 기례를 티신 유프리 대주왕매 사구바 만체 직지 캐젠키 랑차신 추갸부타 장은 도서 치기유라 피주 매도 기사야 부충도베 셈바하장 갑도지 송프리 참도 총계 크롭추 크롭총대 와유 총주 총미 장가이
3: 나다 롱코스 리 롱은 예히레 데스 라자야모 로티 다롱다이나 피주화

0: 마란주 직 총계날이야 직 무엇에 대비 통해 여부질이야다 감독 콜로슘 기 등게 입중 두고도 주이나 먼저 주비 이제 어 두고 열어봐
1: 열어봐
0: 이제기 직이다 팀루 간에 처음 맞췄다 텔리아 토덤 가르치고 위요다 디 먼저 직 김주 코리오다 된자간이야다 니가 가르유메 텔리아 토덤 간데스 안주 페이지 체조고 여러 번 냠주기 다디 냠주 차디 날이야 니지 사고 홍매디 날에 직직 십지직 슈유 이내 대리 커서 쉬고 야질이야 가르스네 디는 냠주기 안주 통계 날로 냠주기 단다 감로 추고디 당조 도스테나니 냠주스도 당조 직 야가 타냐나 공샹사 쓰고도
1: 알아 봐라
0: 다 공샹스도 다
1: 장매 배주다에
0: 쓰고로 봐. 주유다. 장매 농주 유배 소식으로 봐. 다 즉 샹사도 농주 다 침으로 봐.
1: 내가
0: 이 지금 주로 있나. 다 농주라도 다 알레 계지디 태트게 되려다. 먼저 디나라 장매 다 사디라. 다 장매 배주 제윤디 디 가르스는 근제 가르쳐 되었으니 디 집에 좀 주기 여제 차되었다. 독도선 디 등을 털 믿게 이렇게 이제 그 공수들이 조제 총리 측이 열어 봐.
1: 좋아요.
0: 또 뒤체인도 있다. 단다 딜이야. 먼저 롱 로카시아 군이야. 지 링이 내내 걸이야. 내가 주도 뒤 장가간 체시 열에.
1: 레세글.
0: 지 공수 니즈 열 디날이야다. 공수 니기 디날이야. 공수 답 넘겨 터도 야가 딜이야. 지 시슌에 모두 체제 장거 취직 단위 도저히 모두 체불해 다 도덤에 야고 싫어하는 맵들이야 촉동 계도 딘데스 체제 아니 직 부재야 도덤 야고 여보다 직 고란주 직 다 총리 총리기 고란주 체배 록두기 치다다 총리 체배 다 파주 직 직조치야다 딘데 그 도덤에 야고 여비이나 아니 주고 장거디이나 갈래갈래리야 반념이야 딘데 그 그때도 우단야 투주대 봐. 다 인달에 다 단다 투주들이 치치도 로카셰스도 단다 디날이야. 다 주고 디직디 가르스는 직내 아주 하를 삼당고 그래서는 디날이야 링이네 당부치세네. 디 당부디네 정진이 돌이야. 도담차디 개체 보시 그래. 디 장가 메뉴가리야. 디 춘지 마체비네. 다 지 총번에 시에는 혼조 그제가 망이네. 그제가 비게 치드바 유네 그제게 배주 제르도 그제게다 초망을 태주고 여러분
1: 좋아 좋아
0: 디 가르시고 그랬으나 아주 직년 장가돌 준지 제마토비나 아주 디날이야 내주먹고 태운 거레스 이 당부 정지 장가간 준지 제도 아주 인다 이 체력적인 문제 시험에 디는 준지 마체비나 아주 단다 지 이한단다 사고 공면을 쉬위 야가 차부터 추셔 가실 추셔인 거래 당아주 디날이 왔다 디 추셔에서 차도가 쉬셔요 나 직전에 계제 대타 있기를 봐 가서 갈이야 되는데 동안 가서 갈 남도 세하면도 추구 거리미 별랑 슈 틸름 세하면도 아니 농에 램디 세하면도 다 간다 주미 램디 세하면도 다 창매 갈이야 이제 하나마 대마리 된겨로 봐마 다 가시 살 샹조 다 간다 나조 체제 도 체제 다 간다 통제 날로리아 지단체는 조괴수 차 쇠샤도 한다 그리고디 당조디 직내 있는 냠주스도 답되었다 직 모드카드도 비주치비스 초직내 있는 야가 요리대 이내래 딜이야 팀룩이 아니 대야 니가 탁세 가르치고 이미 니가 가르이미 코리올이야 니가 가르이미다 팀주기 된자리 니가 하루이면 아주 딜 통제 안틸이야 팀룩이 길레이에 도담치 구구 열어 봐
1: 시장
0: 저단 디 인디 완전 냠주 냠주스는 통에 털이야 디 지주일 디다 코리기 릭직 차디어레
1: 시장
0: 디날 가르스는 아주 공구 자동기 판초 로아자가는 디디 차디어는 아주 단다 버틴란 것은 이름 차도기 제벨란 것은 이름 팀이가 아주 직주지스 이름 따뜻 좀 간가 아주 지주란 거로 봐 디날은 냠주디 지주기 진 진제기 다 코리기 릭지단 수디어레스 디인도 지주 싶다 지주 수 대인도 아니 장마에 들이야 배주 여부라 장마에 들이야 이 가르스는 도톰 여부 장마에 디 덴자리야 가리는 즉 도난하고 여부지 다음에 장마에는 디 가르스는 구림리야 즉 도톰다 딘제가니야 현재스 나고구이나 대중원조 삼루스당고에 차대도 와 지단 디는 아주 디날 창래관리야 디춘지 마체비나 아니 단다 총배 가르치하여 생인 소치 독세젤 몽구 창가 몽구 쉽지 랑가 연유관 독스 마법샤오리 아주 통세질이야 주고 근데 지네 계급이 즉 진주침로 도담나리야 가르치하여 그래서는 직내 추구 코리 창문이나 계급의 직교의 진로 도담 시사기 직 계급의 가르자 체린다 튐베 추구 세시다 월이야 아니 슝고 도고 나고 유세 열에 도고 나베 명시간이야 아니 신에 안다가 제 신에 조교고 톱다 유세 열이면도 먼저 먼저 중요위네 니엘이야 니엘다 알람자 슝로가 다야 말딜이야 슈구 안다 신네고 안다 그게 열어봐 열어봐 다 단대 감도 이게 디겔이야 슈구 안다 그게 열에 그게 열말에 아주 지단체나 대박바다 근데 감로 추고서 능국 도도나 슈구 안다 그게 열말에 남생 여다 남생 딜이야 토고 토고시 안다 가고로 봐 다 단도 돈나 이제 지나가 간 죄인데 디 가르치고로서는 롱부디 도덤치 두고 매비지다 롱부딜이야 즉 나 지 개민도 완전 남의 수미 제 제는 되게 있어야 딘제게 딱 진짜 주 대인고도 와 대대인도 아니 디 가르스는 완전에 저는 완전 고려 될려 도그럭 소리지 딘제게 소리지 나인고도 제가 저 직내는 변조 죽든 제가 권한남 피해제 남제 총부인 남자 그봐
1: 그봐
0: 딘내 총부 총부 뒤에 총부 있는다. 다만 주제가 되는 조상 인지 시에로 봐. 딘제 총부 있는다. 다음이 변조 폐기했다. 딘제 종준리 폐와 토제나 쇼구로 봐.
1: 그
0: 봐. 그 쇼구로 봐. 원자 딜리야. 다 고려 숨겨 마치니다. 딜리야. 다 최소리니 그때 된자 니가 유베 디게를 먼저 거기 다 지금 뭔가 좀 마치비나. 아니 먼저 고민 좀 제기라. 디 먼저 도도제나 아니 디 고려 디 지단체나 미 남의 수미 수 차디가 도와 그나나베 남의 수미 시글랑도 다 딘데게 니가디 답베 연절이야 아니 디베 디된 조서시 아 디걸 다 마다가라리스 베 워신베 수 차디가 도와 워신제 다고 딘데제 다 강가 이제 제스야 서스미 워신제 베 지우시차 얼럽샤메 수 차베 수 딘데게 내다 수 차 용비나 아니 그죠 단대도스 쟤는 옛날 쉬미 게르가 뭐지 나가 간데 간다 좀 신경관 디 나가 간데 샤비네레 바르게 녀자던 거 여러 봐라.
1: 저 봐기라.
0: 단대 감 제거 하면 되고 엄자든 유시던 거 여다. 교지스빈데 감 주네 예비네. 다 급제 가까부다 급제 감수나 치면 발음 해봐. 드네 감 주나로 캐랄이야. 진국이 갈스나 진국이 이기치구이제로 봐 이동치구이제 디날 남세 무르단 교세르치로 봐 갈스네 짐질 고긴도 남세 무르단 교세르치 드네 감 디 그르다 진데 따제 감추 여비네 아니 디녀제 바르티 테디기 여봐 저한테 디추고 디직 디게 딜이야 마나 사블라 카르테기 여레 디 코르조기 세디티 컨데스 제제 구지 제열에 디게급이 아란주 짐주 침료 나로리냐 디벨롭드나 슈샤유 슈놈과 차기인다 조교고 고고 체제 먼저 슈놈 디리아 이어버체 샤요레 스권도 뭐 이봐 구지기 이봐 아니 주고 충의 간에 도그래 체 간에 도그래 델럼스 가래 델럼스 가래 드네 주고 민베 코리 간에 도그래 간다 주미 간에 조그라스 레벨면도 냠주고 주고 이제 다 가서 이제 다 간람주 총세 가서 류샤브르치다 로발그나 류게 걸면 또 총세가 류서 뿡그로 와
1: 로발
0: 류샤 뿡버지 뿡셔도 와 이제 재미는 아니 아직 총계 있다 단들 미마스 준스나다다 조준 선생님한테 장매 도듬 제제 총계 남부디 담이 조선 단열 조준 나열 이제 제제 더 직제되는 즉 전부린다

0: ཁྱི ཕྱད མི ཁྱི ཕྱི Timiga ngazu lingo ge pigi juze thakwa tsebasista di pemegu kasa kapdu di gyudige di tudu ngar di gan ya le ne ga yula pigi ta gen ken ni chuju ji be gejire ani di ngi de ga pigi ngan shaya khore yo mar chigne lingo ro ni ge di ge langa ge ri la ni ne ngazu chig lupju thang bo di lamdu de tudu patik di kharasne ti ngjo ti langa ka kasam gi log kenze di goje da bekka di tuwa ge ge gup ti dung arang ga gin chi che di pa ju bet ti zang ma chue che di sha ma chue sue mi ti sue mi ta ti tan de ju go di ge zang ma ri cha je tan de yun yu re tuwa sa san ti yin du cha san di ge ge che shi dian yu na chang ga di chuo gin na yu na ani kun ju sha ya di kun de sha u re de li ya ngan ju dan nimgyu langa suli ni mori chukshani anzu nimgyu da mori shawai rinpas che chudu chega nangwili ngomita chudu chega yu na hani gomu sumtsi da kore tangbu nyuwa sumtsi che che kore sakun shi cha che kashay gomu shi tindir lin rukuduwa da chugo digel chudu nishu zebshi bai sha sha vri shakwa sumge chukchu ringa bai dina sha sha vri sabla yore ya mare anzu samlu shi tanguduwa da di jirga sa jiruwa jirga todam vri chadan jirga jirga sonza Tinganzu Delia, some looks Madame Bina, any dinner like Changdienta, Roba Tonium, Roba, any cassetting says, Yak Totum Sumiarba, Roba Gundrun, da, the Roba Gumpin such. What digi, Nanzu digi dinal chick, Tanya did that, the Totum the Tungu Yorba, Chetan dinala, the Shivadin, Konzu Shase, digger Sajedi, Gujik and Destore. Shua shala changa kazi shaore, shua nubil changa kazi shaore. Ani shunglam kandis shaore, kwa shaore. Lamdo ne mi chubju chilo le, mendo lamdo zaadwa shaya kuryo marda. Nganzo shunglam kani yego gui, rimju chimlo nani, lamdo sidi legun chi yego chi diya jichubi inele, yego chi dunchubi inele, dili ya kurim che rishu shugure, dili ya ceshi che che, lamdo mi chubju chilo le, mendo parda lamdo ne Legun di gego pata mi chukju chilo limenda gego da goten chuk marita. Di machana di lamdo dili ya lo mao pao di mota paan chukuri, mota kha chukuri dili ya chuko cho da sum shis chende zomu yungu ruba.
1: Ruba ruba.
0: Chata di yin du shiba di yin di nala korcho da tingzhe chan ruba.
1: Ruba ruba.
0: Di zhegi guji di nala ya yagu macha mi na. Ani di nga zo totam di yin tibay yagu mehbdiri cha di yagri. Da ngawa di yin da Korjo Hande, Guji Chunsuna, Anishine, Guyu Totum da Dinalia, Totum Nalia, Dagur, Daguyu Totums, the Kunzu, Peju Cheche, da Shunuanya, two godi, those Peju Chetu, any Jogu Totum Ruba, Diguyu, that don't that Jing Terba, Jagana Chen, Marisha, the Tugo Shadi, Jing Tache, that Jogu di Carson, don't Tacha de Arba,
1: Ruba,
0: Chetanti, the Totum di, the Carson, Kunzu Tiglimti. Tilam di chichana la inanta, kunzo kuranzo chi lukduugi, kunam chukoyti shoyin di lukduugi nana pina gizhi shayyo nizhi miduwa.
1: Rwa rwa.
0: Tenzi yu yin siduwa jaga
1: tanyo
0: lukduugi tanda dindrigi chichar di dindrigi dacho sindi jibata. Dindrigi gizhi khaji dindrigi shayyo nizhi ranchala lenwa sinirma chukobiga shaydu shasa yakuza shaa dinala gunja yaku yewa singi so dindri shamu dindja shamu pa shasa na pa yaku shasa dindri shay di ikman duga dindri yuk dinali ya di guju yuk nalol pechu chay yundu ani lukdu yuk diga ya jik todam koranzu jik zongye chenpe dinali di chichata todam di yuk go res di ina kaa ngabati che riba di ina nganzu kuyo tiglam di ina 추구 코리 미베 틀림나 주주다 카이엘 네 제 쇼옌 제 주주 모델이야 독전 도마쇼 델이야 로 마우네 게마쇼 볼바 주주로다네 게마쇼 니메게 컨슈머 주 샤마쇼 와다 디게 다 명실 데네 있는 미직레 면도 쉬는 추구 말이라 미니 숨스 데베 쉬 비주 제 추구 요 말이라 미직 쉬면 마사 디네가네 야 잘라 먹고 잘라 유베가네 미에 미에 디나 쉬는 무슨 디 디나리아 도스에 쉬면 조사 도주 가는 디나 군주 디나 쪼르다 지자나 쪼르다 돈나 쪼르다 어때서 디나 디나라 싱가베나 시규제 데네 추구디인 다 고주 난행길 다 쇼도 니저 봐
1: 봐 봐
0: 디 로제 춘진 쪼르다 로제 춘지 여래 로제 춘지 등 아주 짐지 도담 침루나 가렸었네 아주 로추루 시그리 코니미도 신초요 말에 로추루 시리스도 아주 있다 토린 룸질 루제 당분에 체는 쉬어야 여르다 도도 셴나 고중 이상 봐
1: 봐
0: 워티민도 룸진 봐 룸진 뒤탄다 머리 룸진 로메 디션초고 말 단단 아주 소방관 날 부구 로추 뒤 챙겨든 데가 싶다가 시원도도 와. 네장은 저 디날 규기 날로리아. 다 아자라든지 규위 단저바. 다 시로나 등 저 디구날 부부톰나 디게 부부 싱아든지 주거든지 베 시원제 디구나 파 저 아니 건저 러친지 순자 제메다 자니. 시원도도 와. 안 디치도 비게 미 뭐저 다 주그래. 아니 뭐 부부도 시원이도 지그래. 아니 건저 토바 여마래 건저 냠뇨 여마래 건저 심벌 여마래 건저 수불 여마래 제장 아주 디 아주 즉 부부디게 있는 아주 즉 매개기 마음배 즉 다 저버스나다 미리 그버스나다 즉 계급 메타스나다 당 아주 남 교계진님 부셔들 여러
1: 바로 바로
0: 다 디게 숨 숨겨 채고래 채고 말해 숨겨 채는 수 채고래 아주 칸에 아주도 와 이그레 자제 때 이게 레마버는 부지나 이게 참 보시면들 집에 이게 니 슉 참 보시면들 잡으면도 동어 돌리게 명실에 가서 제마 더비네 디 던다 제매 차대요
1: 시장 시장
0: 제단 디날이야 로제 춘진이 녀들이 디나 슈유 로추루 시지 콜미도 쉔초 요마 디 팀룩 딘베레 제단 아주 거비 부부들의 비게 지바 다르도나 아니 밤에 응위 밤에 길에 녀모 부부 동샤 녀부 주 동샤스 녀놈 딘데 셰비나 람부부 랑가 딘자 토덤고 대구 라니 요리 라 팔로그 젠호 사드라리 게가 다니나 셰브와 대구 르바 디 케나리 요리 아니 kaji ngan zu labdai kinlang lemindu sande ane labdai kinlang kanga mi bugo losu kyagun ane labdai kinlang dinde ar ding marba bugo re kinlang re ta thuk marba chetan di indu di nali ya ngan zu degu chi nyen ala le kimzang degu de antang buche nipati labdai degu che raba sumbati ni jizog degu cha de yore jizog degu raba jirg degu chetan di chukbati na loze che ta dunbati karasane chukbo di rikdige chongyi nangengi todam tandanya chongyi nangengi todamsane da koran tu chongba digayag namgyu da dinali ya kasane yun wei sikri kyaga tanyana kunzu yun sene chongyi raba digayagi wei hu sene da digayag sungyab chingi
1: raba
0: digayag sungyab chingi kunzu kaji mangsadine pa o jaya o judu gamlo kolun sum gyablo ma aspe kase kaji chay chukdo diye timlu da kaya diya warita diye timlu da kaya diya warita 그런저 어 이제 어도 간주직 지기 간주후다 지기 있으면 나버스 띵거데 등어 털 란 노베가는 라피기 어도니 데 란노데 어레
1: 레세글라
0: 개블로리아 시제가 전에 가세게 작도 집제 제로니 동안 예 노데 어레 디 팀로다 게데 디 숙점비 게데 어레 디 주고디 가레 디 어드 디엘레 템도 가면도 라한테 이제 어도 그 작도 게디 어초그레 어점을 제초그레 초말해 봐 안주 뒤쪽 야 징노디 니노 숨녀디 나오메 디콘조 어녀리 디디 콘조 파주 징녀서 나오메위는 디노 된견데다 짐루다 챘나 아마 저 뒤에 더듬나 추그레 톤톡레 아주 그브리 톰발라 나데마톰 야가 되나 샤 보제르 봐
1: 저봐 저봐
0: 비게 어주기 미 레가 징녀서면도 동원데 디 너야라 나오메 수 통고래 수 더듬 추고래 봐 디 세브시에 두문도 저단 디 인도 디나로리아 듬베디나 총예 나니가 토덤 나로리아 직내 어디게 직차다 니네 있는 단등의 록두기 디나리아 군주 고란주 가르시고 이미 고란주 나로리아 직 가서다 토덤 쳔바야 군주 제바 간제 최고 이미 대조간 그 뒤쳐오래 군주 고란주 지고 안주 이제 지금 유단도 차요 말 군주 주 용제 봐 견제 쳔바 진주 쳔바 팀 팀이 시중 그 지자 쳔바 팀이 다 전년적 참바

0: 딘제 상마야 저버 저버 체제 딘제게 도덤다 딘제가리아 디 파주 저버 체고래 디 있는 건 저디 나록 저바 듄버체 다
1: 내세
0: 저바 디네니 예버디네 록두 쳔베 녀탄다 페주 체인디 디나리아 록두기 치자기 딘제 다저 쓰나다 치자기 친구기 딘제기 계제 딘제 세우 치고야디 디나리아 녀바도 있네 디 인지민지 고래 안주 특급이 주고리아 된자 삼 권라 라자라 레마 사지고 메베체 라 로딘데네 션쇼고 마다스 로춘주가 바도 로춘주게 도치도 로춘주게 베나 로추주 말로베 디 쇼인데 디 허리 아담 어떻게야 딘데기 디 소고래
1: 레세
0: 근데 로춘주지 라 로춘주 다이민도스 제 계제티셰베 뒤송 야당가도 담 어떻게야 딘데 소고 디 마스비네 단데도스 딘데 션치미네 네줄합이네 아니 먼저 얘기하려 하면 아주 내주라는 긴지 제주치도 아니 추도만 손에 조금 하나 되면 아주 딱으로 봐.
1: 다시 봐라.
0: 이 맛에 비나 아니 비게 모르다 동사 칼로부터 긴지를 쓰게 된디 아니 아주 뒤 뜻디다 취브리로 봐.
1: 세자
0: 세자 뒤인도 뒤털이야 뒤 예쁘디 안에 뒤에 시주자 다 고카 고부디는 옛날이야 다 도덤수 치그래 아주 시중 침배 도덤수래 긴지 도덤 침바로 봐. 저도 인수주의로 봐. 김민기 짐주 도담 선바 지디 알바 지디 짐주 도담 선바로 봐. 저도 인수주 저도 지 로바 관리 로바
1: 로바기라.
0: 디네 디미기 로바 안주 미마스 슝기 지자 선바 宣传 로바
1: 로바
0: 김민기 안주 지 사지디 요새 디구 다 디귿스는 아주 언연랭가 열에 남규 디귿나 셔츠 쓰고 열어 언연랭가 쓰고 열당 아주 디날에 딘제기 디귿 열어봐 디미기 아주 다 아주 셔츠스 시그르 자가든지 이게 대중 디나 요스 대주 근데스 체인 것도 대중 아가 디나 세우고래 개디 디 디나 셔주군 디피게 샤스 디피게야 지금에 전다 가고래라 니네 피게 티게오래 숨내 혼자야 피게야 치자기 이기 비게야 다제 오래 디마제 비나 야숑 군다이바 유샤 아니 부구 나와 맵체 디 컨줌을 주샤스테 고음정 퇴부터 부구 나와 야마르 밤에 라도 가가네 주고 여랑외디 자자 디인디 디달이야 나조 직디국에 디날 토나다 토다 체고릴라 망조 큰 용구 슝롱과 조니게 딜이야 그 디나르 저 마단데부터 도다 마단데베 락도 가바게 파르케브장 아주 냄비 큐이 있으나미도 디네 갈이야 야 태된 저었다
1: 레세
0: 디네 있는 아주 도덤 쳔베 디날 파 도덤 쳔베 파 퓨베 지자 쳔베 파 퓨베 아니 다 저인 저 쳔베 봐 아주 봐 메이티 지그로 봤다 다 저인 저 쳔베 있는 딜이야 캡터 쳔고르다 태된 그 캡터 봐 보관 봐 제가 되냐 디네 치톱 있네 아니 디 카 주부디네 워디 리스 제제 디날이야 난규리 차다 디 인두니 디날이야 디 주고 디 리디게다 카직데나 따디 근데르 지나 섬데 세브 유지 마르당 안소 첼레가네 레가디 챙겨 손자 디나르니네 디날 카트리 카사 사고고메 세베 디날로 드린 디날 카 주즈치도 커서 개제도 슈샤 예스 디네 지다 장매 디날이야 돌레 유바시다 장매 토나 유치 장마 도덤이 요즘 마세비는 아니 주고 조조스 소리 좀 좀 년도가 도덤 지금인도 견제 도덤 그 첨배 도덤 지금인도 아니 레고 다 첨배지 이제로 조조비는 뒤 다양으로 요 말에
1: 쉬자 쉬자
0: 도나 딜라키아 요 말에 딩아조 단등에 되는 쉬비는 뒤 지르기 짐주 요제래 지르기 짐주 요제 뒤 안조 탄다 공고 저동 그 판토 세유디나 최대어 레스 지르기 짐주 뒤 최유는 지르기 도덤 고아래 장마 도덤 고아래 장마 도나 고아래 창매 디날이야 도덤 제 마용변에 아닌 안조 미마가 종기 미마가 도덤다 직접 사지 매면
1: 그래서
0: 니 부지 디 타냐 디 튠토고 말해
1: 제가
0: 디인도 디털이야 당보디네 도스체제 저보시고 예스
1: 레세레세 도지세글라 글라게다 직코네야 냠주고 로그 박바 티고네 최제정이기다 직 로망길레네게 냠뇽라 다 제제다 직 디테리아 안조 짐주기 디 초지 디나 슝니기 지게르 창마 렁니기 다지 글라마랑기 다지 섬시다 대소 최고되나 봐 도제나 슈기인기라 디 응나즈 총게르 코르유시 총게기 덴자리 덴제기 텔라 직컨들로그레 팸밥 침부터 없으리 도제나기라
0: 그래서

0: 老生个节，谈谈今年新新北李正的平江农村人体力工培训农村期，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天气，针对天气特别特别冷的 당 아주 교인기 대동 가능하려야 자조지게 에다 고랑게 샤워처스 지자 지단 디스기스다 아주 먼저 총 총재든지 출시 준도 담비는 아니 라기 가능하야 준도 가르당 그래서 제 근데나도 그런 게
1: 라기 실로 하나 어 때티 딘데스레 모랑 탄데티 모저티 출시 준도 담 딱 넘규스티 제가 타는 가서 쓰고 봐.
0: 저박이라.
1: 제가 저기 뭐 동그랗게 TV는 아니 같이 그 남도 지제 주시디 로션 뭐 동그랗게 기기 뭐 남도 중도 산들 레디 그 동안.
0: 저박이라.
1: 같이 그 야 맞아 야니들 그 먼저 가부터 마우스 넘도 맞아 중도 산들 레고 동안.
0: 저박.
1: 내가 그냥 쓰고 산다. 다디
0: 저박.
1: 같이 문에 이 저 첩이 나다. 이제 같이 가 가봐 기제 이제 계지 팀인데 두
0: 那是一个了。这个，哪个宝贝，出席酒会面试的哪个阿妹出席的酒会面试，出席酒会有了。是吧？那过年你们到了海外结婚过多啊？是吧？海外结婚，你给谁用多啊？等，第几单才能摸着出席上堂不让？看那个女的出席客人嘛，大家想的都一样说的。他们女的呢出席的是老公是当头的，一样说的。出席的酒会肯定就打比呢，可是呢摸着的酒会，吃了呢，但呢印度好吃的，摸着呀。
1: 디 갑자기 야지 떠도 미글로 수달 주식 치도 떠도 아니 가서 칼이야 주식 규베 지디 당 투마레 나로다 남규 개간에 파동 지스로 록쇼 유세 디게 직제 유스티 비게야 주식 김교 다시 요디 연유디 연유다 당부 지들이 디 치도 와 지다미는 지디 가서 갈 거에 되거든 아니 뭐저 쇼부든데 코업도 쇼부든데야 솔로 개베 소리 차디 그래 제단 가르스는 자마 개배하다 강가 피날이 양조 뒤 먼저 수세 뒤 소리든데 나 다가 중요요. 직지주랑 거니 소스스니로 먼저 중 소스스니로 단 저 강가 다가 뒤든데 스팟팀이게 추차외나 지루게 되네 자 직지든 뒤든데 직 자마 개하고 직지든데 마 직다야 진전에 말아 번기 저 강가 체제 비날 뒤 십주 동안
0: 당
1: 다가 스질로 담비는 어디나 견여를 저다 약수 주나 먼저 칠레가는 질로 마다나 야가요리
0: 레세기
1: 야가요리 지돈 질로 담이니 나는게 주비 도스급이 고든데 집다도 수도바 디디게도바 기그소든데다 남규 자가네 정신이나 쓰도와 어디 수든지 세도발레 도발레 찍고든요 아마 저도 주고 정신에 미 질로 다샤도바 가서 찍고샤 장문미도 산데 셰디 그래 저단 디디 인도 질로 마다나 야슈리 다 질로 담이 지로 담아다 다수 다고 수수로 봐.
0: 시장시.
1: 아 도다체 수수 타체 규르디 인도 지로 단차베 추고디 가르스나.
0: 저줄라기가
1: 인지 미직 키라 지로 단차베 제리아 코레토 덤솔이야.
0: 대체
1: 디 추고고 토고 마데데 다 저줄라기
0: 지랑기
1: 유미토나라기 디미기 모저디야 단제 디미기 모저디 십시 주주 마요와 디미기 견적이 정의표에 뒤지 마요. 이제 명시가 내다 딱다 이 명시가래야. 아니 그래도 덤선에 찍주 찍 가운데 배나 나군에 가우스바나 르반 지금 마운에 주 원부스 없으니 있을 때다. 그러나 지로 출시디 배네 캐나리아 디 체린디 교부된 그래.
0: 레세
1: 체린디 비가 줄로니에 걸다.
0: 레세
1: 체린디 줄로니에서디 캐나 캐디 시그제 뭐지 인부이나 시그제를 템도 간지 뭐지 인부이나 광고다. 참도 고할래이나 저딘디 교단 도구래
0: 레세크라
1: 디직디가 어느 남규 직 라게 모드 단나 대니 그 두베 잘라 샤스 남규 신리자 이와 이게 복된 샤세 좀디 어디 간에 어디다 먼저 탄다 지로 담바 티미기 모저 챔비 게블로다 쇼이에다 윤 송절랑 고치비 예다 윤리아 도스 자지 그 문두야 자 지마다 가우스 이제 전 단계 숨겹치야지
2: 그러면
1: 이게지가 연유고 눈다칠 가자 어떻게 카드게 숨 고리 도듬서 고발리야 당부 팀도 막아 가스데 태고 말해 계란 타니세 고리 도듬서 딜이야 체진디 교부단 요레스
2: 계란
1: 태가 교부단 다 그래 디 계란 고긴디 냐탄 수비 모르 파티는 예제디 장마스 집시 뒤줄래도는 집시 제 집시 뒤줄이나 아야 비게 수마레
2: 레슨
1: 아 생연고 유치 제사 스그르 바디 십시 뒤주 예브르 바 데네 에 덴주기 보신 로바 덴주기 정우 비베 바스 뒤주 마여나 디게 차유네 아니 주고디 기랑기 락도 가바나 찌니 찌니 숨나로리아 주고디 비나 때디 내다디 딱다 대샤 정찬 스튠도나 아니 비게야 주루디 기랑 타니세 고리 도덤서 고발리냐 디게용 사제 관리자 세딘디 교바단 투그레스
2: 레세디
1: 교단야 데레 카부제 요마레
2: 레세디
1: 교바단 가르스네 비게 바르케 교시케 비게야 다교시케 아니 지기 에 지난가 도고마 됐다 도교라 기간이야 주고디 추시티 제 버케 부르레 도스레 추시 주고 제 버케 부르와 아니 도교라 기간에 파르티 제 버케 부르와 당고 지나 먼저 가위는 따단도 지나 먼저 지 마베 소스네 마베 파르티 루고르와 오티제 소르치샤데오레스
2: 세반디니디
1: 돌이야 코난스브드나 고야민도 디니디나르게 에 당부디엘
2: 레세글라 근데 뭐지 근데 쉬어지려야 저러지게 코르송 바바게 주베 오지그르베스 글라게 컨디션도게 글라게 정리기 냠뇽단 제제 제유기 시자
1: 모트스나르 쇼기 바바 주베 아야 니야 다도 뒤 사과 뒤인데 세우시브지 쉬비
2: 레세글라
1: 단다 제란 바바게 능미 오비네 지디아베
2: Rubal.
1: Kinangi Lopto on it diar, Kinanga Pinji on it diar,
2: Rubbing
1: Taliling Mara, Kanda Tal Ninja Jubi gave a shorty Timlu the Gate or Timlu gave an alone Kirakanzone Timlu gave it in our two diar, Gedi Kira, the Korsunke Baguadilla, Carson Genjugi, Bas de Tobu Yomare, Timduka Duka. Take your check with day or
2: less.
1: Mancha gathering you should stage a temple, temple, and then with day marita.
2: Roba,
1: chick did a nina, two goti, then jack, chessy maure,
2: Roba,
1: two goti, dig dub rinergy, they were young, Roba,
2: Roba,
1: Langasul, Jogota, and have chatted tea into D, Juba or Chomar, Juba or in the Timluda, get the or la, Juba, you be in a Juba Coranzo, Juba, the two goti, dead homer, cannot dev in the Keran, you don't know the other.
2: She's
1: I can mingle. Mavin Mingal, the consummate Tantu Mare,
2: Joal.
1: Consu Chakin, you said to go to New York, Mare, Chakin, Mavs to go to New York, Annie Chakin, Yonami to D to Oja Soki Marva,
2: Shizan,
1: Chetan D into Tanding and Sago Homena, D. Shijak or Shizan Joy,
2: Less and
1: Chetan D. Ovinikra, Kedim Mitrola Tam, the Mizin Romare,
2: Less a
1: Mizin Romare, the
2: Joba.
1: That cut was a Pujig Navenal, Zongal Jun Mizin James. 정말 뭐 좀 미리 후다바다지 저거 갈아갈 때 도치 인산들 그러. 긴지 예외는 침로나 긴지 예외는 정말에 주규래라 미리 제규래 긴지 매위는 정말에 저 말에 미리 치라테 말에다. 어떻게 리체단 디 인도 긴지디 빈주 일이어라. 걔디디 걔란 단데 디 주부 어지 요하는 어심바. 단데 도담치

0: 지금 계산에 제 뒤 가르스는 교기 날 도덤 지기 뒤에 배들 링룽에 시기동아
1: 저봐
0: 다인 뒤 배들 아니
1: 세금 치다 배워
0: 그래서 세금 버지 매스 러브 받아 더 넘버 슈 지기 시기 열다 다들 녀 사고 그러면 셔유디 지지다 심이 고비 때문에 차리셨어 와 심이 통인도 지지 봐 예주기 아니 심이 지지 차단 라키도 그러면도
1: 시장 시장
0: 이제 내단 르샤다 단다 모조 러슈사디 이제 그
1: 진짜
0: 토고게 안타케디 계란가 조교라기나 시로치 조교라기 쇼리 탕부디나리아 가르스네 시용 신트 배제군 오버스야지 이기저 디나롤 가르게도 디나롤 계란 큰유 주기 스티드르 주버야 디난 디치고 거르마 디나리아 가르스네 산르 처스티 응그레 고르숨기 디 감라 주고스티 응그레 디 인데 계란 비디 계저기 배제시아리 길라 저단 디 미다 도부님도 어초 말에 틸람 지수 쇼그레 도고 차 안라 가고레 델라기 바과 걸숨 라기 고레
1: 저발
0: 디 지제 자마 자당급주 야 여 차베 쇼고 아니 디 안라 디게 가고 열다 자당급주 시 자주 봐 이제 먼저 세시 열 저단 디 인도 디나리아 저 어야 고레 요마레스
1: 레세레세
0: 인도 kina inji minji ki salpso naro naas.
1: Lese, tazi chikila. Tene mungtiyo gandhi shuaji ili tanda pechi tato di tanda gandhi nani tato di korangi langgor chungze di zomba ina yamina pemi soro tangba ina di langgor chungze ki korda di jik gandhi lagore gandhi s nyagore, gandhi s tamzinshi gore sikila gandhi shuidu gwa ni gila
0: da di tangbo di inji sri korang moja di anja di korang da moja di zonya chishi yuwa ane moja di jiwa kya chishi yuwa 미래 때와 미래 좀봐 어느 진짜 다 빈자 파주 제와 제와 진짜 이면에 수수 안다 수수 주 가야 지식 되라
1: 저발
0: 당부대 안다 수수 냐 냐니 저와 안다디 계란 그 민다 계란 그 민 민간적 주거디 간 가제 로직 시지 거거든
1: 아 레스
0: 로직 시지
1: 레스
0: 로직 시지 뭐 거비네 계란 간이야 두 마리
1: 아 레스
0: 아 개디 계란 게 빈은 알아서 좀 좀 제가니 총개비네 땡 로직 거면은 아는 언니 계정 아야 알리 다우 낫스 챙기면도 로컬면도 다우 낫스 수수 디간도스냐 아냐 파르타 테스니 가방 드징아 조인 거라 녀기만 가바 주파 가바 교육 무사들 이제 계정이 야투로 봐 팀 매베 쉬고 가도 팀도 교빈 로직 시리 코면 디 야투 말에 로직지 코 지난데 가베 로직지 코베 안다디 아니 캐나 고제 팀도 교디 코리 도듬솔 야지비 쉬다 집이 슈찬의 론이 나로리아 계란은 뭐 계란 민간 당부 바꿔도 계란 민지 주거 사원 연결돼 계란 민 여비는 아니 주거 사원 연나 닝부 여비는 닝부의 민 닝부 여비는 템도 수수관을 꼭 주거를 봐 뭐 뒤뒤 아니 론이 주주 론이 나로 고래 도덤 속에 안다든 야디 그랬스 뒤뒤 론이 나리아 계란리아 가투 여리스 론이 여비는 아니 안다디
1: ピゲアンゲトンバナパチュルレレセキラタチチレトスチェセシュギニスレセキラタタリトチュギチンペレセンキチクナンドシザムダガシャギンキラレセレセンキラケチクミセキカサプキョンゴヤテンジアユラオタシダメタティレセシダロブゼナンドデサゴチュマデシュゴサムジョレセレセトチチレセキラノ ལ་སེང་གི་ཐེང་དེ་ཕྱོགས་ལུང་ཐེང་ཉི་ཏེ་ལེགོང་ཕ્યོ་གེ་ལུང་ཐེང་གི་དིམ་ཅུ་ཐེ་དེ་ཤེ་བེ་ལེ་ཅན་དེ་ཤུན་ཟམ་དག་ཤ་གི་ཡིན་ལེ་ཅན་གི་ཅུག་དང་ང་ཅུ་ལེ་ཅན་ལ་ཐོ་གུར་ཐང་ཀ་པ་ཡོ་ནང་གིན་ཁི་ཡ་ཅེ་བེ་སེང་གིན་ཆོ་བུ་ཁོང་ལ་ཉིང་ཨོ་ནེ་ཐོ་ཅན་ལ་ཅུག་ཡིན་ལེ་ཅེ་གུ་ཤུན་ནང་གོ་ལ་ཐུ་ཡ་ད་ཐ

0: 탄더니 비친키 추즈 주버다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가
3: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치 워머 수블리 마르 신토 미치 잉리 대 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되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가라
5: 점종탕 룽진 대가
6: 자스탄 덴베 센트럴 헨게 공감상 팅디리 체낭 푀기 좀바 보착진 두린 덴진 변조 기점바탕 체린 핀조 라지 좀치 겐구난싱 변조 미만 비준캉네 비준낭웨 남타르 착진 급시웨 미립기 중어 줘바 수미 담기 주문 시차와디 푀노르기 벽에 룽틴 기계 주당 듬버라 중지 원삼단 자네 양균 휴유인비에 세나 유피쇼 센럴 행계 년차기 파티엔 총주를 요해 벽이 존바부 두린 댄진 변주니 표산의 시흉 뒤수 명차질라 동주를 나단 개배 변시 인공 대표인 체가 시 제식인바 급시 두린 시 차외 김두 제로 책동 등기 축주러를 구충받아 제로 책동 등기 등주 등구러로 가시아 익주당 준충 체수 휴식 제로 책동 등기 계주 계지러로 샵디 휴바당 접지 거충투 끝 제로 책동 등기 계주 계송러로 공만 채용기 가련다 자사기 권해 절로 잘 책동 등기 계주 캡게르 콜표 먹주 탱탕표 급수 공매 깽아 한편 바중키 자제 제배 굴봉키 최도 댄진변주 당 제바 칭지 제발 장바당 제로 책동 등계 급주 고지로 표퇴 한편 당 표산의 시흉키 댄진변주 당 제바 나량 냐나 총두사라 코르가 당 칭지 제발 당외 굴봉키 유기종의 샴디 순순토 배유도 젠치체 코르표 먹주 탱이버 죽지지 댄진 변조 고마 채농기 비진도 지구기 코르표 먹주기 랭긴 용조 능부 빠중수와라 유루 당시 재발라 댄네 펄라 진로치기 중화시 두린 댄진 변조기 군의 총유 뒤네 난지수 스치 기시 버리다 기시 통미 민주링기 신인 최종바다 결민 남기수와 댄네 직배네 칼로 롬니르 재지 학교인양아 미론 차상 탱 숨시점 십중 제부티 좀지 사좀기 멍시 사텐 중네 개부 모규 차베 댄주 시차와다 냥아기 댄주 리버시에바 디시 공바르럽투 집에 담 시차와라 수아기 개지 좀이다 디민 찹쇼하다 예비소 년지 투부 쇼로가 책동 숨기 주주 학점 점난 유지 해양 숨다지 잔지 리시 진용 투상 유별라이 나긴 시차와라 소바 망부식 잠낭 유경 망치와 터캬두 손에 다제 제규 메워시 급시외 미럽기 중어 주바 수미 땀기 르무 시차와디니 두린 댄진 변조 기 제로 칭동 개개 조미 주로 잠바식 임바딜라 영주 신분 학점 유바다 주시티 로 갸학점 징 두린 가루 미럽네 급뉴스 용출 중외 표산의 기상의 봉주다 Korpyo mokchula sokpe sedun tusingi lorkyu sewar goyoba masi. Turep shibu ti nang, menchu zhongyang ki pyo sanen sishungi jikshi sanzu

임바벨 시 차원이 벌급 기칙 수치에 봐오. 대륙기 총 3대 링네 지용진 벤트다 이시 겐젠 라사 간덴 지에기 네시라 피급 두린투 젠창디 모만남다 세왕다 두린 총진투 규 뜸에 기시 등일진 숨제 꼴라 대람기 끝이다 심기 주바 지정인의 제배 시숨 세지기 토안에 창린남다 심유 끝이다 기럽수시바 추된직제 제바라 디가 두린이 멘제 구순 토딘 비월 설계도 직당 잠가 도제 니 람 튠츠기 제베 삽트리 교장 법시 넘추 법시 그 육숨 신제 땅생아치 리끼기 은표 메메마워야 토 매직 그 딘진 공뱅지다 딘이네 기존 3대 능기 6월 내베 리추바당 총두기 지슈와 지유라 듄지 인수 남심기 까추 다리 낭람기 토 제두기 닝굴 로다르 슈규다 틴중 송분 남 빠두 구규 진다기 셀린제티 지민경바르 지용진 벤지다 이시 겐젠기 송분 부디 주 정시 제유도 빨라 서진제징 미키로낭 디네 추다 로파르 농주주진 계종 삼대엔딩도 로달 뛴지 다와지진 추슈와 지유라 제두기 년구르토 가주기 진다장 디그네 갤린제바시 디급 니랑 갤라 시럽치신세라 섬률소 용치 재면 가르비 진안시다 파르 미당 미민기 뇌틀레 독치르 사계 스추 주숭체기 재면 나규 진안다 근데 지규 대롱 미치지 제외견 지신이 디니 계중 제출도 치급급 야남급실 젠젠 슈그 제바 청원 남겔라 가르켜탕지 젠창디 대남나 청내기 미또 도와제 로디난 공물 딱부 침부 벤진 꾸 공마를 자서 스탄 뷰월 아사 땡균 안편탕 자서 신이 나왕소 미나 뜨치 주규 동수로 mechik ge jinjian tingi lharik kor nguan pip ki tine changjim gu namjian zhexi dunbur pipi kongma qinpu siriyi nam. Mechik tingi ne jangluo ki bianjin gu kongme nian sen tu biwar zebashi. Kongdu lenge ki sen nawa tini pio ki zomba po chakjian durin dianjin bianjo ki zambatang. Cirin kunzo la ki zomchi gengu nanxing pionjo mima bijun kongne bijun nangwe namtar chakjian 급시외 미럽기 중어주바 수미 땀기 수무시 차와 편올기 벽에 롱친기 개주당 튕바라 좀지위원 삼단자네 양튼 슈바티 류추바티시 센트럴행기 띵디 리젠 퓨심바인 리젠 저주당 저주난케니 노부치린라다 십실천규바니 계산주가라리 대례망외 당튼 센트유나 주지 진디시베 APP를 두고난으로 휴교당지 행기 휴딘자고

Arsworsna, ten in Yenju Kunsi Tengi Chebe Hula, Zita Shizung, Sojutang, Jebu Yaba Masi, Yenju Kunsi Jebu Be Hula Gi Mingtang, Angjim, Rinkunji, Rejishin, Shibdur, Tengi Che Yube, Kenge Wengi, Jub Yuba Le, Kajetang, Gewe, Chaju, Yomaris, T Masi, Jiwe Hula, Sangma Tsongda Kagimu, Langkor Soje, Dunju Chebatang, Mingzu Sam, Yangla Wangja Tobe, Kondun Tsongba Le Chungwa Tang, Gokor Yuji Gi, Ne, Chaju Mila, Gunlongi chani gokoro yotuigi samba miis. Langkoro gongsi nyamzu wengen lekzhub cheji, jeshi liya piju chakiru zi jesins. Tadung jegyuru chebe hula lang bujegi teni netuyo kanyang chung miijin. Jeshi liya kyunggu kanyang suyo miibar ten jinzab ju be nen genje kuru migu be ane samjanje dungu oris. Ti ji liya chimgangi jishir chebe juje kharisa wosna 주시 십주 집에 규례 낭 제시 이 칠레 센지 레콘이야 랑코르 공시 집에 랑코르기 훌라 무수 지유미탕 제시 아니 땡예스제 아니 훌라 이미케 침진 세지 지규 제슈디 침강나 퓨도스 지수 세지 레콘기 세지 삼차리 이거 되네 훌라 지규 남장 숨주 서주 기 남로니 남장 나 지신장 서자 아메 훌라 멤바탕 남장 주주 지신진 Soja Ame Hula Yimba Tang Namchang Ju Ji Sinayang Soja Ame Hula Yimi Dinki Chidab Chewa Tang Namchang Nga Ji Miba Ji Nguinji Chebaris Juji Di Nang Langkor Gungsi Tene Congda Kagimu Langkor Tunze Zongji Yi Shepju Ngene Gungsi Yimba Tang Jishi Yi Yichi La Dene Langkor Gungsi Ani Nyamsu Chigi Yubi Ani Langkor Gungsi Jishi Liya Hula Jiwe Nechu Ngoma shu gui bie wengi yu riz. Wen yang, gyu shi tang jiwa yu bie langkor nyamzu che ni ta pardu, langkor gongsi ji bie hula nam ni nga ji rimjin ki chongso yinba tang. Ani bui zi lakiri so gamgi chingwe su ni bar yu yang nyar cha che mi bie dian ki kwan duen chi tab che wa ji kwa nar tak bu gagzhub che yu riz. Ani te shi chongso 용궁기 천대랑신 자주 지답 제비 제주비 내주 시도 지원리야 내주 파바탕 디니 니어경바 시인비 침구기 원기 레장 게요리스 랑코르 공시 제시기 랑코르 지주 제니 대딩기 생지 지비 두주 발리야 두유 증장 송내레 아니 지유기 휴라 제부갸바 자주 지답 제양 제시기 공시 대내 훌라 제부 개비 퉁외 세부 유바 마세 퉁외 제주 타세 중화라 신년 아니 제시 이랑코르 냠수 제지 윤정 마송와라 내된 하바데 시도 중화당 첨지 대구 토담 대진당 겐주 공시 대신 총다 랑코르 공시 가게 모소 유지 네 경원 순접 지비 탐람 나초 비양 독례 세부 중요 말이스 제주 베이커원 송정 지조

0: 가져올 가시가 좀세.
1: 중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셈샤.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더리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5: 대중 농신 인신이고 대개 농신이. 하나 깨상 미도리 전 워즈기.
6: 대중 농신 인신이고 대개 농신이. 한다 계산 매도 리칭 고주의
5: 계산 매도
7: 초부증증처 공감사 한다 초부증증처 생구수 배리선디니 계산 매도시 안닝의 균신 킨자자 계산디 기인 티링킹은 주의 계산 매도 리칭 난라 아자게 초부증증처 아미 올로타 남아직 주시비 낭첸 칸니 트리시유 뇌리야 초부증증처 아미 올로시비 낭첸디 선신나셔
8: 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

0: nama rikzu gina ne le ni nando kabashi.
1: Namang rikzu. Chow chung chung chua, chan diya le du tiri nganzu ke sami do li chen nang chiti shubi, ame olu ta, nama rikzu shibi nang chen ka nikolo shi sinz. Nganzu sa wo ji maya, yang ya ji.
2: Tanda ni, bi jing ki chuzi jo sum da da ri.
3: Benjong longqin yin qin li hu yi, de gai longqin ne. Tanda, benjong san gu yang da li qin shu yi.
4: Benjong longqin yin qin li hu yi, de gai longqin ne. Tanda, benjong san gu yang da li qin shu yi.
5: Sengen ge gong gan sa, de ling ne, ben de zhu bei ci zhi ding tang, jin de dun bei ci sun zhi suo ji.
6: 这次八三十一
5: 也经还以人家就没办法去做各种那边原来有年刚给从都听你的西边就这从都做就那边过了 直接说习近平跟党委各个开心的官员罗总定色起不谈中央给党组长的团我这一组中给总队官员局长的模式王军政企习近平给党组长公布基督托推特萨巴拉党组长级别日雄萨对谈拉连萨对冷路萨对姐姐准备萨巴拉我预备推特萨巴拉党组长级别乐不起来西萨巴拉官队东局了西进是官队党员杨特别习近平的接到电组谈拉达拉级别罗总老师北军
7: 江永杰人家当政组级习近平给党组长给广播谈四天来接到电组谈拉达的持续过了直接出席习近平跟党委各个开心的广团罗总定色起不谈党中央给特区国的拉达的前列这段都党组不谈忙了比一准吧前列党团把了特区团吧谈不团结的这级别即浪子团结定色起的京东群贵察觉的兄弟谈三组级拉达的那边起吧罗总谈行住定色起吧
5: 我们都要点嘴谈 罗总老师提这段时间当主的就这个音频推测开出的用语讲提这些团结业务都不切的准备亚学托就给人起归习近平给党组长公布罗总的拉达的定色前列点给你了和定色领不谈松江人都不起别切不是给托子也托你教育后呢习近平给党组长公布给这些团结谈广东的我老年人浪子接了罗总谈和定色领不切的杨特别四段时间到我电组谈拉达的起居了南位
7: 各个开心的浪子了等身养大钱呢三门人人多谈恰住的人多团结他心切脱罗总老师顶色别觉得滚地当鬼那段人家军将谈总是来就是什么了滚地当托罗总的休假就提出了参谋了去不谈三段人家到我电组谈拉达的持久过了直接出去习近平跟党委各个开心的广团了和顶色领不谈罗总顶色切的没有罗不谈马总中啊电团多不接军将钱呢 提囊对比电团团拉连没事这个电团军将起归西皮尔党就是定色起的人家党政组党党员来起别刚爱起色团三门六七十亚都党内那团先团持久九这两天起归不谈妥当党不会在这两年不起来就是定色起别准备的拉连团没嘛罗就是村港提都不起归
5: 뉴슈 요구 변사르기 변인기 리슈 미종외 버드네튼 주리 딩섭체데 호원님구타 초용송지 님지 지루지 균종체토 지시 군주티 내던시다 탁주사주로 군이동구 름가 더군 주리 소송기 더군님부터 주지 야부사주 타종세네 뒤도도 체견세와타 편제 튼주도 주도 더십체데 타데르단 주리 집에 미그라정 신다 편제정 신체로 동구 지시당 럼롱 조교로 균도 군대 당내 최도 죄부당 윤리용 조교 송제 사교 타종 세대 최고 조배 염용타 차도비 토네 럼롱 땜부차배 최토 양터배 시드윈 내제 다원 조부당 라더라 치비 푸페 남수 최고 창도 동구 시에 송부시 완전 정기 고지 연계 저 전교 치 구신 人가 당위 당 당수이 롭종 롭스 손에 연계 하라 담보로 미네 세드윈 내대 세대 구비 동수 치로 동타 레드윈 전교 차주로 등진 치구 정주 송제 사교 타종 치 위신 롭정 로스로 덤진 사교 타 레드윈 조로 꾸네 동주 송제 체네 당요 레제베 차샤 뒤슴 체론 조교로 롭스 체드윈 체토 망라 핀부 준교 티 레제 체쇼르 제네 망조지 체고 타 강에 심제 지구지 네 레드윈 타조 후다 체데 윤신 대구 당 뿌다 공배 용조로 꾸네 동구 지자 당 체드윈 체조 체로 동구 위신 롭정 롭스 피름 타 핀제 냠뇽 타 체도 디신 양터베 시드윈 내제 다원 주부타 라더르 치베 미부당 응외된 배사 지자 휴센 제대 제조지 코류 섬부 대구바 제제 내송 나머시 전두토 다동 된전 신다라 신주 나머시
1: 디레 원내내 수비세 년도 자민이 서초르 중국 튼레 부교피게 뒤지 치구토 개용 개설레탄 체디 레리 카키 내디 킬레타 첸십캉 레리 튼조제 내피비에 군주 십지타 타살 핸도 좀네 개용키 튼기 뉴쇼 구이켜 레스동타 쿠이콩 튼조 콩비 동교 사투 튼기 뉴쇼 사마 경비 소키에 주시 민내 비리 제디에 사투 변조 비타 콩비 주여 루피 최심 체유프리 타딘키 튼기 부유피게 투지 치우티 탑주기 고급 사브냠주타 피게 동외 레첸 사브 좀교 제튼조 올체네 셴노규키 튼레 성디타 튼코냠디 Lekse sabri jie ki bili digu si jun yu pri. Gucu jie gui to, rang zhong ki zhiyu li kong ta, ri kong ka ki tui mi, nga ji su nai li pek pe tui le wen zhu che di, rang zhong ki kun kong ki lekse ta, si chui ki lekse, nama tui le pi ge dong we gu gup jie chou yu nai ngu zhu che yu pri. Rang yong zhong ben zhu ta, chi rin ting ki ting zha, chi rin zhu ga ki. An chui su le dopchi ge kub ta, cha ye dopchi ge kub, chang si zhong gu zhu jun ki gui zhi le tam zin ni bu che ne. Pyoji tungun lekcha ta, si chui lekcha, jimei pigi lekcha che, tunle lekcha ta, pigi lekcha yuwa chikyu yinla. Maungbar, pyoji sole ta, chetin jenki pigi dingshu ta, pigi lembu gya chenpu yuwe, kile ke jenchu, sato chasha sato chiba yungyo dingshu chikyu yin si sungpri. Rangyong zhong ma zho guibi juji dangzu shuji, juzhang, wang yu hua yi, rangzhong ki kundin yong sumi ne, chunggu chep ta, chongni kuryo chou yong ne leks danwe, ma zho chiki chewa ta, si chui ki kibab sangpu yu. Nyato yami nyusa chulur, chong yang su chungko ma jin nam cha, nige gyezu gyesum simbar, mungu dong che gwar tong chur, nige gyezu geng cha gyesum si yue. Kile kyeb chui, pyo to ma zho chi ba pimne, sa tu bu ta kong bi ki, pingi nyam zhi cha yor gusu shu gu yin si sung pti. Xu gong cho gwa li si chui jie mangan che yu gong zi jindom shun ba, mung wun ki, diwe gui kwar si gu tang, sabo to wa tang, chang ar che wa, sa si nyuk sin che wo jie le ming ne, Chachang jian ki logu dik che ta, gui shu lok zhe si bi che ma se. Kho ri ta, lok zhe lo yi tu ba, lok zhe je bu gyak tu be lak zhe sa tu che di, sa tu nang bie puk lam du we gyu rim nang. Gui nu, gyong nyong ka se tu be li ri ki nam sab du jing, ge khab ki che shi dun ta. Chok be che shi gu, yong cha che yu ji sung pri. Gu su zhe gui to, zhum zhe pi sum chok xin, rin tang, du che to wa tang, gui chi reng xin che we tun le bu yu nam chan ka ji la jik du to, ken jo tu bne. Zhong yong ki tunle kondri nur si ta, bu yu rinpo jie ki te, tungin jia yu pri. Tietan chepji, kile tiwe mangwe rang zhong ki tunle bu yu ki mikse le cha ta, nyamle qi xi qenpu yu bar si do tu yu pri. Pen zhong, jingshan yu cha ce yu gong si ji kyeb ji nir, liang guo bing ki. Tari kengi zhok tu be to ne, nam chan zhuk zhun qi shu qer dong ta, le qing an zui zhuk zhun nu shu yu ce.

0: 바라 체대한 정도로 잡았다. 영공 켈레다 망녀 켈레니 해바기 고고 공주단 송리 체대. 세주 침수 센제타 단놈 레디 구주. 라저다 응은제 십주 소라 민네 정도로 제대. 뒤진 켈레디 레미 구주 지가베 내된 타주 세버시. 세그나무소 대링기 변정 선주님자 년준 시차.
1: 迪卡尔尼，泰尼，中龙井年轻猎户，北京龙井一。绝顶叱咤，腿多东北大，各地戏剧地内三寨起。滚对生根儿，盲吹托内索，滚穷农儿偏为心地内钱。他的开机三五错别，来生地里。
2: 平常农村年轻猎户，偏爱农经济。三军滚对滚穷西北，立前营。
3: 你对三军兵猛些不呢？
4: 这个没有根据的，三军
3: 把也看明在当中。
4: 三军连接，金融业多年收入偏爱也最高。三军滚对滚穷。
3: 年少的女子，这不林样子的区别，门对。 카초 양차게 하세 뷰리 기자
5: 락도카바 뉴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유 락도카바 기 광세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 야지 정 롱주 체초 토슈러 워른학교 조교타 켄친 정신러 월 시동 계기 니시 조교 시제 낭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니 루진 능조
6: 중국 디팅키 윤지 락도카바
7: 城市亚爷了，电价月了，烧浆扩月的，卡巴尔塔安大忙为，来去去了，熊根儿阴间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砍地儿死去，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死去。生个人家，公干上，他的那么做，三个祖辈李前天呢，品种农村年轻内控，培个农村起，生就了各队群众设备，生就了球队李前天的，我听的李前天年准备，电子轮注意。
8: 我听的李前年准备第几？
9: 三个人的，听的三九六军队军种设备李前南，决定作为叱咤西北塘，三九六军队设备南站卡尼撤退区，下面是别南团卡，三南有不休。
10: 我来了，决定作为叱咤西北南前线上。
11: 昨天七个人民用他北桥，第不地面叱咤三步去。
12: 三九六军队军种李前去，决定作为叱咤南前。
7: 생글랭게 야르케 공신 시작받은 뒤에 초구추 룹뒤에 차롱당 균도대라 촉동식 지기유 지 둔조주매시
6: 둔조주마니 면주 공간에서 니마장라샹 대회 룹중키 지리 기간식 인신 사투 총습 룹절 룹뒤에 쉬네 로 숨줄 학점 주의없이 공라 지루녀도 일시로 예용기 비상 기간기 체년타 지루녀도 니주로 예용기 숨계 달마리베 체년 톱이없이
7: 接了启动国际国际会议内容，团组专门满足空格的总面部上，台湾南充在陆地设计组采集期间内容，各梯队陆地设计组拆迁先不谈，期间用完，来跟计划节约别，空气及一趟资历数据陆地及监控活动采集，进至竹林塘作为期间期，间样查得过路。
6: 团组专门三块板，初步忙不起他人不难落在两个月别，人工轻拖落突击没得，也人工控制了卡拉数个月，他都初步来了轻铁策划中心别忘记，一切将要突击没，天天也控制了线路他制定六个月这些月不是，各梯队团组专门打着垃圾锅团组团个联名没，文件初步从一切垃圾给总大体通过，空气、燃气、温档的一切。
7: 有人抢夺，你们个也不是。接了启动国际国际合作段落，所中天门七八九，团组专门按时给干了九月一七六年，他是同级的各位落者，提案。

0: 타제 라사 그웨 룰링투 삽종투 조에 구급라 테제 규림 덴베 소종타 롭종 제바규 콩키 룹지기 뉴바체르 침베 제로 체동 급제 구주 고글에 따와 숨바라 니마짱라 샹티웨 룹종투 찌리기 겐키 레라슈
1: 총셉기 롭다 찌리 룹지 치유니 레 라부식민 튠톱 쯤에 초고 망부시기 멍시 중 셴베 코아 링급 각점 도베 초고 초역 코토바타 장대 용치 공기 특시 요구 제조기 코대로 당내 세소 조구이 제주유
0: 튠주 쯤에 티베 진제 찌리키 장대 다투 종용기 튠제투 립기유 냄군 공기 롭주 초로 롭정 체비 튠닝시에네 초구츠 심딩네 랭군앙 롭정 체되기 로식 기토바 체기유 시윤키 레왕라 균도 동톱 제바디니 튠주 쯤에 균도 로마라 세비 깨자시그리
1: 님의 장르상 대외 룹중키 로마니 예고르기 총조 망분의 영원식 임바타 로마민 영원식 균토 롭자르샥 되치진 선조도 시내 김도 로규유 롭종타 초와 강이로 만초 기겐 초구 단냠토 시베 퇴주 인외 겐디 태외 지와 쿨기유 지 둔룹주면 사괴바 대단시도
0: 바산 하모니 님의 장르상 대외 룹중키 니동 지용알류 롭튼 로마 임바타 개견식 체접유비에 바상하모 내능 매용 롭타라 응외종 체바라용 바상하미 자괴바라 겐튠두드마라지 간조로 롭첸 로촉티 나와리 급티디 콩기 간조로 레완 냄부드엄바라 투지시슈규인 녜레와라 나랑 콩단자외 기겐 퓨중식 차나셈기도 제시
1: 롭티기 레르슈네 로숨줄 학삼송리 튠두드메 총십 롭데 롬녜 차기 레수침바 미통 럭신 추와마세 나슈엔 기게 망부시 롭데디 체티 땡토 제바양통 콩랑니 롭체 야부티 바탄자 로망린 사베 롭티 남바타 진데 토담키 냠요 나슈엔 기겐라 냠주기 콩수 촉퇴전 탄 치로 동로 지기 옆시
0: 타자 냠마 장라샹 디웨 롭중투 첸덴키 류제 탕탕 릭디엔 롭캉 뉴망 츠다캉 초주 렉베 사강 소유베 총습기 초구조로 대외 렉베 롭중키 코리우 직디엔
1: 균도 대답으니 배에게 롭소 피게라 균도 근대 당외 천주시리 배랑 견종 롭소 팅게 대유 견고외 제로니도 년가 르론주 팔 배토 림바카 타리카게 롭다 솜도 두게 된주 태고 타 게겐 타 레수티 우타 계동 계제 롭자 주묘게 로마티 구주 코든 제여바타 회겐 롭스타 토림 롭스 믹제조 무티 토로 조신유 제모주 제여시
0: 로마망부식 롭자 테네 튠디 짐바틸레 테웨 롭자 조신유나야 튠주 조메 토다 파르숨투 사드 총습기 체딕딩투 레네 댄송 치유 튠주 조메 사괴바라 롭젠 티메두 파르티긴 나랑 초고초단 냠도 되바라 가부유 제시
1: 생글링게 콩도 센터부 티니 고주토 메로 숨줄 학잠 레네 댄송키 총셉 롭소 레게 뿅겐 튠줍줘마 시크베 틴좀티리
0: 생글링게 샴르 무투 센규로 그드 근중 레젠키 주된 조의 지다 시베 낭센 낭키 낭토 고주토 답디 람네 딜람 파르기 균도 힘도 록베 졸람디 냉밀 헨좀 그저니 시크베 틴좀식 년준 슈기
1: 예르투기 딩진라 차바 법교라 차다야 취교부유 퇴자법지 니우 증원에 시슝샹 시대 총주 놈나 람나 최대 놈팅이르큐 람담니 워팅팅키 도규기 뉴싱타 미링웨사 림바타자기 신김 인베 젠종 따외 미무바시기
0: 사르구바 시대 총주 교급 로든줄레베 츠와린지 랭김키 고게 놈나 림수르투 대디 차르바법지 기리룽라 장다치신 여바리 탈레 푀기 로서급 초구츠 랑코르당디 람디규네 로립충 시 디송키 뇽조로 사무 사괴바시
1: 체와린지 로나슌디 총즈 유미타냠토 종종토 초외 원소 뇽알규급 다슈네 라게괴바타 파르출라 니니 딱다고기여 치수 제드 람수지 시네 랑골 총소 운의 유사 립토기여 文家也超总统头落着一个南西洋业了大哥把马赛狼狗了爹那么多把把汤库孙狼狼狗爹呢对于美北尿着差不多几线也不是
0: 体外特别是无毒球的把心里 총조 용수 투장 계단 십주시구타 망조 책동 학점 유바 피아무체레 개코로 유나 랭김토 규베 람짝이 쪼기타 되서 카도로 임베 뜻대부 메뜻 창매 랑코로 총조 울렌키 잠투 마샤 타미리 김당 바다 제리 카세지 리람라 다슌밤 양나 강탕 마라 쪼구이기
1: 총조 울렌 창매 랑코르 조서 큐버타 랑코르 뉴야 랭김키 고카르 동미도바니 시대 총조 간예지도 교류 제로니 도니엔가르 다와숨바르 멍묘고르 통주직타 티조 동미 시베 단위 시대 총주 총셉슝람 멀소 중국 초신 총주 온륜네 예람 숨직 듄파 놈나 람지리 좁게 띵외 토아 토도 놈나 람지리 죽숨 퇴버띵네 총주 망초 망치외 고자 누르싱치에
0: 탈루 시대 총주 폐기 로서티 므만레 축제 퇴버식 당시 로망 치르 라바규게 나슈 망부시키 김기 고자라 눔나 람띵와 코지 챙아 랑코르 땅네 로서 동화르 용화타 페유투 로간얀 땡알레 주제 숨잠 망두치유 정화린지 김기 초구츠 랑랑 소수 냉미티네 김두 로디 냉미냠 좀 중유
1: 원체 튜즈 링보 조괴베 리람 갸교 티 타자 눔나 람나 교베 쿄잠나 립기도 제 장면시 더데 람네 대람팔 균도 총대 놈나람 사퇴 총롱 망볼게 대 총대 타 종종 제와 마세 시슝 타 망심 갸제유
0: 딩친 종 짐주기 된 주기 주장 최팀기 제로 예동 제가 룬주 파라 종용기 중남토 랑고로 샤동 톱제 지 람타 제로 예동 갸단 굽주 굽든 심바타 예람타 싱진람 종탕 샹기 중남테다 총주 중남탕 제네 동기 저대부 식차디 종용기 상당 총대 죽숨 장마라 샤동투바타 신진 총주당 총련 총주리 비에 장마라 샤동투베나 총주 총주리 숨라 아담 람띵와타 티진기 총종 안에 총주니라 달로로 띵처규타 신숨 랑경종 짐주기 진팅기 롱아첸 쫑아베 차르고 있는 쪽유 레친 롱에링 띵진 종 신진 총주 장마라 중남 샤동투바 체규리 지 모르체
1: 타제 띵친토 슝람 지리리리 노싱타 람차 림보르리 체네 사드 총세 타게라 람시 템부식 띵신여라 땡아 리우요가네 칠 도미토베 총디타 칭게 징네 두미토베 풍둥 타야 슝람 쇠버네 듄데 림베 문귤 톱신 예베 킴도 러베 람다 치통토 조신치
0: 생각은 이제 공토 센트바디니 고주토 답디 람네 데람 파르기 균도 킴도 록베 졸람디 냉밀 헨좀 그다니엔 시케베 텐좀디리 팅디 생규로 그드 균종 내젠키 주튼 조위 티라시베 낭첸 주잠 다가시기

0: ngenen ge chu mu thu ngan zui le zen sen nang bara ge su shu yin
1: thu do sa bi dün gü gi kom zha di ne cha
2: ji du dian bie pen zhong ge pun yu di na se
1: sang yu ru gun du gun chu sang yu ki pa zu
2: sang yu ru gun de gun chu sang yu ki me lo
1: ta de ki ki san si bi di pen zhong long chen yan chen li gu shu ge long chen ki 상교로 초두리세 상교로 본대 군중 심대시
0: 생각나게 로드유토 중국 작람네 철동 난진 제배 소단 고르 통주로 야당 등주 투지 당 최초 된동 신내 투중발에 야제 숨주 소숨 당 정중계 바르차 심대 난 투인디 기라는 행제 서로 모르는 그리
2: 사회발 국민 가구 레공기 공도 민랑 가고 내시더 총발 탈려로 대토 중국 장남 규 치동 난진 제배 성당 고 통주 야탄 등주 퇴지 탄 최소 등도 심부티 퇴소 물에 가져 숨주 소숨 차기에 판내 계주 총퇴 무퇴 축제 퇴부 총샤 난진 태 신도 榴莲 타 신도 산주 신도 주미소 서구기 신도 쇠바 난진 제제 고 통주 시주 신이 탄 최소 니도 심부티 퇴소 물에 가져 니슈 제가 차기에 파와 탄 치동 태 뉴살 랑골타 우슈 튼제서 튼살 숨키 튼제기 치돈 석탄골 통조 니슈적지 타치소 시돈 심부티 튀총불에 덥숨차 아파와타 게주 차도 총등 비니비 테야 길레타 길레와 치돈 월소아타 튀총불에 덥직차 니파네 치돈 파외 구슈 사발 교류 없이 탈뢰진도 투배체 숨중인 파림지 겸너 중국 장람네 계지 속제 미국 진이 타니도 학잠당와 치도 낭진 희원서 원진 치제 뜬치 치도 국제 숨주 수양의 타 손동 심바탕 원서 고르 통주 국제 주민이 타 최소 예동 수행 역시 치도 낭진 제배 원서기 직야 장람 샤도 토마타기 직죽 학잠내 뉴살 랑골 타 서구기 신도 초장년 병업체 중로 민주소와 직 섬도 국제 학산 발망 토침바타 계급타 서구 주구라 캐버마세 게난키 지조 총등키 일용 체포 된동 학산라 샴디 톰네 중국타 이시야샤르 난제 계급과 니페 니키 배조 총등키 나파사바 강조 출신 역시 생글링게 로데토 개용 10주 레공키 독실 주마 탁주 치세 투총불레 주제니 잠차샤 10제 난퇴 된진 흔중라네 모두는 그리
0: 사고 바라 추티 미망 십주 강내 시도 중화라 지루 니동 초글의 다와 당군의 두배 바라 예용 십주 내공기 동시를 주면 송동 야당 개주 개주 탁주 제바티 퇴중바당 두나 야자족계 당 정중 추차네 동시를 주면 퇴망외 냉주라 추진 이전 투샤 동시를 주마라 슈두 주마 야과 양설신 티 도다키 팀등 개왕라 뉴제 삽진 동화 마세 팀진 직람당 지조기 이두 말라라 둘시 장 동괴유 십주 내공기 규시 탁주 제바규 시도 중화라 도시르 주마라 리서바탕 남바서바 튕기 요바탕 디다 미게티 케벤라 뉴즈동아 마세 계급단 시조기 지베 케벤라 림신 치기 요베 주지라 쇼닝 균투 자구기 지베 존르라 뉴즈단웨 도시르 주마 튀네 균르기 중군 첨부수유 계급기 균르단 튀몽기 균르니 변조르탕 지조 피게기 응외부 명시 개진식 인신 슝쿵 첨바탕 양나 튀몽 전조기 도담베 요답기 바르게사지 저와 유초탕 엔데체네 폴렌 동린탕 뉴총 각디 조기 망튼 주시 준수 체토 도시르규 도시르규 디리미 능슈캄 야나링코 마비 총화 소기 넘버 제티 중공 교너타 세신 사강제 흠송탕 부주르체네 계급당 투몽기 교너로 로당 미둥바라 진용도 조와타 테레 뉴즈 보고유 겐수 겐중위타 레메 겐중위 소 체주 맹위니 도시르 주마 망부 미유인 도시르 주마 디리기 네교 겐레 맹위 텐주타 이든 장샤기 타제라 두르시 당내 망조 겐린 시주기 폭변 된규라 고긴 수기유 체류 미만 십주 간기 제유 겐크루에 십주 레공기 도시르 주메 대규 레든라 군디 딩섭 동화타 십주 시제시 냠두 겐디 주바르 낭친 제바 정시 지미 제짐 대규 비입을 때네 규시 국내 중공 갸치르 동화 제유 겐니 대전 현다탄 국내 지주타 냠지 십주 중제 독진 소기 냠레 람수 조바제 제디 대규기 냠슈 차과 제주인 도시르 주메 말라링 신탄 구비링 신기 내든키 의미 경연의 명네 도시르 주메 튐베 춘이탄 중전의 주지 제답라 심주 다르주 제대 제유 대전라 뒤도도 내 춘년생탄 최고도네 망튼 도시르 주마라 초뒤 주지탄 중전의 주지 제바라 군디 동규인 시 제도 생년제 로드투 랑게기 중미 제주기 속전 무투투 파샤 ཤིབ ཅན ནང ཐུན དེ གི ལ ནེ ལེན

0: 로 모드 냉그리
1: 중국 속점 타 유튜브 냠제 현저기 지지 이슈 고년 타르 로드기 속점 콜트 정시 협라 제협시 망주 제주기 속점 그그 테네 데나 로드 토 챔바타 주민원 소 속점 동보 윤퇴아 니시 대표 고네 파르여진 차도리 남키 대교타 제주 림바르키 니티 샴규 촘라캬 예제기 괜찮 대배 케주응여 로데토 챔바타 중민 원제 소크팀 그리고 뒤총물에 자자 숨차기에 발이 없이 대나 차도 제주니 대외 판류 교수 임바타 로데토 개용기 물수 총서기 차도 시중 문보 뒤총물에 자자 시차기에 발신 발세티 뒤총물에 총서기 시중 문보에 자자 내 숨차 뒤기 토 없이 로데 총뒤기 뉴기레 고 뒤직도 자기 중에 레남 사파타 마비 사베 망츠 소템라 판뉴 규슈 윤퇴가 니엽시 제주 림바기 고고 투시 렉소 동조 근디 당여부티 로데토 장도 리뉴타 유비 제주 리기 소템 고고 덴뷰가 파와타 체제 연기 첸베 틴동 요제 리기 총소 시종 문보 투총불의 자제 주시 차시 발와 뉴제 체와 림베 김주 럭제기 시종 문보 파제 자제 숨줄의 개와 제주 주제타 다수 체외 제제수하기 리기 판뉴 폐조 중 역보 윤용 톱내 단위 소점기 뷰리 림보라 규지 투비 샤양 샴규 톱내 판뉴 파동 체로 당유티 로데토 총습기 제주 월제기 시종 은보 투총물의 자진이 장아 파워타 파제티 총결타 총대례 자제내 직차 숨 역보 중화 정타 샹키 소점 딥게마라 삼미제발 투장도 치네 망주 제주기 속된 팔제를 균퇴가 그리 토도 생글링게 예절 디젠 듄키 냠디토 내시 원고타 춘진키 롱아젠 쥐앙아베 찰그 제바 빠짐 제샤 십제 낭주 변진 흔둠라네 어쩌는 그리
0: 내시 원고타 춘진키 롱아젠 쥐앙아베 찰그기 디웨 믹제니 제로니동 숨줄로 레급 지대찬의 동구의 체주된배 등립전기 내염응고 춘지말라준디 총망 유출기 대십탄 연다동화 최동 탁주제기 뉴바 초용내 토르동화타 사르둔탄 퇴중기 권해탐 권해찹진기 늦은뉴댄강고 체주대례자 찰구기 닝주니 샴세기 대외탭주침부시를 미교바디 태양직내 조내를 미과타 내망염고 체바타 니내 내염응고 춘진침부 도시진바 숨내 곡송가고 둔부탄 군패링고 체바 시내 촉두주교단 팬의 치료 동화 제리도 생년기 예진 농민 숙진 파르도 집대 난투인 디기란의 행계서로 모주는 그리
1: 지진 29년 예진 농민 숙진 파르샤 태야 인티 총 죽지외 파르 뉴예 퇴제 뉴총 칸키 진대 고발 지주규 마주 농민 아골 나타 구술 니 파와타 섬레 아골 예주 캡시타 구술 시타 핑추 파르체 자자 투차 나 투신유 진더 고발 지주규 런던 불런토마 마주 눔링키 진공 아골 투타 고수 투타 핑아 파와 섬레 아골 굽주타 고수 듄타 핑시 신신 파체 자자 듄차 고직 신도
0: 진더 듄베 체니슈 총인 총원 신진 초루 퓨리 랑용크 서진 종키 시균 치슈기 퓨리기 전년 조동 전롱 체코식 직주 제신 Sirtin Zongki Xiangdang Chongdeetang Chongzokha Nenyongwe Zanyan Junjinba Gantara Xuansumta Mangzhuiki Zuidong Gabu Chikin Mitukin Yuzeru Tegar Zombe Zemling Sendo Kailin Dixi Kailin Bunki Sanay Sato Tu Yurim Shibur Shibshibta Jeshi Yigri La Shibje Cheji Zemling Sendo Kailin Nguesu Topsha Zenglenge Nganzu Penchungki Lopta Chikin Namchang Diyi Nang Damtun Chongdu Shibje Nang Tun Digi Lani Lengye Zoro Mojinengri
1: 今天准备请你说对你六十岁熊就车子团接入你到你周六六十岁六十岁熊就南站组就活给大都用炸切不是正做一托年数比我他日记开间起十岁年不切记记做了用炸切不去接入你到你周六六十岁六十岁七天穷孙起六十岁六十岁熊就南站全国就可见岁年用炸切别拿盆中六斤起南站七单独 생글랭게
0: 랑용종 총로 단돔주기 망주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어 롱푸르 듀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첸
2: 지겔아 슈피 비리피드 나마담 자미 사조 칸다 기피 베겔룬디 생겐 땡기 구금사 마남초 사투 모서던 기 집이 리체나 저와 가르치 말레체 토주 슈케 비주이 생겔링기 벨라 시위 진주 땅에 몸을 뒤주 땅아 소리 베기 자샤카 야르멘 다시 페게 친기 미리 가게 먼저는 주주 셰벤 대비 초사바 기주 총알이 벤조 머리 서큐기 저거 먼저 제 면에 쉬는 뒤에 롱어 뒤주 땅에나 제그 뒤에서다 면주 최딩 림주소 강사 지티라 용도 첨부 침바 마세 땡에 냉에메기 추추 나머 용도 친 땡기차 땡주 소의 코치 차마 차점 땡주 초사버 리시 유바리
3: 그제시 말미 샤라트 쓰지더니
4: 아 레세라르 총지
3: 어 뭐 온데 가 정결 기타라 쳐서 그래 내가 신용다 냠냠메데 지 강아 로라 삼죠
4: 아
3: 레스 들려 삼데 삼로로 럭스
4: 녀로 투제 유브체 다 있는데

0: 아기 다 디노로 코라 유산 부 랍자탄 데부시요바 다 디네체 룹딩네 고츠위나 가르존 콘도기 룹딩 창물 다 유체 다 디네체 수수지 롭종 양일 대제 인다 다 창물 지 다야기 디요바 다 디노로 통산 노로기 중무체네레 부 랍자당제르 근데스미나
1: 디키 통자르 캐나라신다 롭타 땅제크시면 다람 둘롭타 땅마저기 두메 다 지 천지시 카마적바
0: 我不跟见的，我不跟见这些人不知道，不知道。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1: 등산 만족해서 되게 되시는 땅에 뒤지 총살게 답에 정확히 미어래.
0: 제시.
1: 롭다 설계데 땅다는 내만 되시는 다 로글레를 거커 롭서 설계데 메나. 다 대식 설거 레가 이너레 리네 이너레 저금지 된 마이게 진리 탭대가.
0: 오시.
1: 섬로 그나는 다 용도시. 다 등산 롭서 설계데 통전시 롭다 설계 땅나. 버지게 딜람다. 메럽 재미게 레가 저쪽다. 다 지적 칼람가라. 로츠저레 세비.
0: Tongzar

0: 如果上不等水军上不等得到比我萝卜芒草的不知罪让给现在的为念了将不特勤见你人与芒草的三倍便宜的每倍便宜那位让给推送草不用去人类等别干的进行去了假设三倍给蓝了兄弟水军拉起两把手机的你要我给的来给推行去吧你从接续的当当的
1: 使用的各种网络安全康巴斯上面这，跌到马子，当你妈给装备那当初把马那给当，军队听不清，军队听不清，现在那个都听不清，跌到马哥当的使用了，肯定解决，因为现在在操当了弄，现在上不得呢。
2: 啊，那你，看这唐国部队是把咱的对拉不扎住的吧？
1: 俺拉不扎的，团战的。
2: 啊，团战的。
1: 啊，团战搞了之后，不用的是嘛？唐国爹爹对，当你妈给。
2: 给这种的，对对的，钱呢，蛮恐怖的，俺得用用呗。
1: 啊，蛮恐怖，用用呗。
2: 啊，
1: 那俺子老亲戚今年写的呢，从给所的，从到给不用用呢。
2: 这
1: 啥个子？啊，苦油天呢，那看今天那边，给这里当地的，得到不能这。
2: 给不用用，反正两个做是可去呢。
1: 嗯，但但当地，家乡啥都有所认得的。啊，
2: 但家乡啥都有，做的来可去呢。
1: 嗯，都用，咱俩啥所认得的。
2: 이리기링네기데브리메베아르무차르게제응안저위안디에모르나다야기안디추치히마소르다야나라다야기레소르데차동안저소예아레레데킨즈오베진로고카시스님도디체제공세나베수체제주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0: 생겨 되게 내래 양 안쪽 거 좀 도움으로
1: 아 디 간저 미기 전염 났다 그래 미기 전염 제거도
0: 지 디네 모티브체 소소 체시스 내미도 야면은 치수 소소 디노로 디 예총사다 다양 제외 인데 길레가 된데 치지를 쉬나
1: 디 디지 종사 랑에 디 거지 송강 소유
0: 아
1: 디 인이 디 다 작은 거는 되는 자문 되는 응공 치중 있는 자산의 디지 종사를 삼다 이제
2: Kyrup sarpe tangki pyojong jichu, choyong ne ladat han, pyojong yunri di kwe tan, pyoche towe kongpi le, kwe di dong kwe.
3: Denge saja put topo tan, rojyo kao yungku ne, saja deshe tu negu jeji, rongchel ki, rongi tan, kemi, chowar rejju jungwe, robotsu, chowa sabar jere tan, 당기 거진 일라 땜부르 장신 마오 대외 지도 린치 베베 균 장신 유발이
4: 응아마드 신나 윤도 세모 총어리 다 니동 주주는 내부 집이 출라 차야소나 다 쪼기는 디지 종사기 내부 민망치와 되나 다 종결기는 초마공기는 가는 것들 총어리 다 당부 대리강가 총어리 니비 차야소나 다 내부 뿌비기 주림 나 차야소나 다 아 로든 다바시네 소바티아 고레 소조 라닐티네 소바티아 고스 다 딩차르 셰야소나 다시다 중결키네 소바 곰데바
0: 워시
4: 니디 셰야소나 데존기네 예규이나 하코토바탄 중다리나 난여바 온디리니 송드네 다 녜마토나 단다 야르티스네 고레
0: 나 콘데스르세 소시네레 오네다 데야 심차베스 kinaan tanda nangming wane siya wine langa nan zu tanda tuyumongi tsongkaan da dinja yorsamarwa dinja nal leishu chengkyo da yana tsongkaan zungkyo dinde yorwa
4: nga rang wane chaya suna dira chik gyaar ki ina tsongkaan shimu zuhya ya tanga jisa kore yungbap shimu dira dira mer di ina ya tanda digi zhongza ki nyamda nan zu dore zu dwe na dira lomzu ki ina gobiya ki nal la ina ya
0: leya yorwa
4: leya yorwa gongrim ki ina siju zangbo la ina lop trai na kye nye yo pa tang, le nye yo pa, ho tibi ki tolin, ta 对不起，嗯，那是。但今朝以内嘞，说是错的呀，很多什么学习他，这个日头全部是没做。但这段时间呢，没，公给四句上不给我了呢，那不给那家乡们的学的，但中长短节学我说是他，每张松动啥学的，你能来呢？长嘛呢？但其实可以。
3: 哎，这个呢，错位给他了，也记得不当。你的车要送呢，哦，有人去做错了呢，卡点呢，收入给呢，那你的这个不当，地面给呢，四处上不来呢，点点呢，但其他汽车过来，有人去做错了，村里给呢，哎，有土地给呢，但他省有地方的了，连迁就在车上，四处来呢，哎，点点呢，哎，配件用的给呢，然后的时候，你真的呢，原来是为建筑当村的，我的社区部招房忙做的，做了很多迁就的。
5: 满足村当地各镇一类奖项，毛村三百七，每笔均奖项一笔，每吨各一。吉林吉林县首长大概是，现在收地结果。

0: 다발 kiawa rimjoguma menda zi songri chagari chani. Oda di sungay ma zi tando chagli laglin laga zi tanda bardo minyama dee dee dunzen tiri.
1: Nas.
2: Siri nishu, dine char. Lotu ki chöpkyu, dine shu. Senda.
3: Anzu mebzuwe, dusle na jang alanzu rinne ki yakya taan parwa. Nga sengyo, rinne sengyen di. Nga bar tu su lindu kane, lemba da chöpkyu dunga. Miri rinne ki jine juriya di, haja chi kecha wasi rinxia se.
4: Ramana dojo yi nanda, nga tuyo kubwa ki ling ki sa lepo ki zhongi nanda da. Zhong te su su su nolo me, minna mambu chindu. Sanchin Bimudang, Sudani Gagi Nangin Didi Chichi Shidur Chewa Yin. Kumeti Nigagi Nangin Gi, Tang Ni Kepti Gi Chizok Ki Gyejung Tang, Chulu Tang, Runi Tang, Benjor Tang Ta, Nizu Mambu Chi Tsongundu. Miriti Nigagi, Rigni Gi Musi Gi Chichu Chiyang Tongundu.
5: Pyoge Tanda Ngaranzu Mangzu Gi Gyuzi Gi Shabu Din. Pyoge Nene Deyab Chini Di Lugyu Di Ring Tashio Re. Masai Gata Ngaranzu Xie Shabu Din, Hachang Gu Pusung Sokbo. Pyoge Luga Gi Gyazo Re. Di Chibdi Zabata, Pyoge Rigni Di Yine, Karayasani Gyu Ringu, Lugyu Ringu Yinba.
1: ཁྱི Pyeongchang Pyulu Suri Lublin Ki Gigen Chemo Wa Kushun Gen Su Dob La Su Pyeogi Suwa Rigbe Minzi Sungji Guo Le Jeje Shubye Nang Tun Ji Mu Tun Ne Jeba San Ro Na
6: Tanda Gya La Ge Da Ngan Ju Menga Lia Minzi Khan Sia Di Sigo Ya Gum Chen Da Men Da Ji Gi Jawa Di Gya La Ge Seb Ji Su Na Su Da Gya La Le Shugyo Da Men Da Ji Shibye Ring Ne Di Ni Nim Do Lubchong Chev Yin Da Ngan Ju Men Bu Cho Na Zi Da Du Zan Ba Pen Do Zor Si
0: ཁྱི ཕྱད མི ཁྱི ngune chengne pepe ta member kheba chi chegri sungye jorwa
1: ta
0: ti hante khandra chen jumda khare rasel ta da gundina ngro ti na ngi ti ta aran zu pepe sowar ngwa ti ko jingne ti rigbe sing da chen bre ti pha jo dunsa ti khare asel na rengjung kham ki aran zu rengjung ne da ti chile chan aran zu suri ti ko sona ngro wa ti jikshun di dhijay jayon di.
1: Yes.
0: Benna ngaran zu sowari guanyan cheba yinna ngaran zu china xien sumsi gwar. Chi nang xien sumsi. Benna chi ane ngaran zu negi gyan sumgari. Nasa sige di ganjaz chungari se jo mara.
1: Gyan
0: ridi. Nasa sige di ane ko gyan di tuy dun suyaju xie sumgari wa. Di nangla ne ane 치료용 아랑주 유일을 치고 둔 거래. 간선은 아랑주 미세게 돼. 지대감도 좁대. 뭐 보지로 와. 그 지대감도 카체 요 말고 지대감도 대면 뭐 보지 말아 봐. 이 코로나 중세대 지대감도 용도 그 가릴 때 둔 거래잖아. 지대감기 배려되다. 그 둔 거래에서 와. 뒤선데 아랑주 진내기지. 낭 루이지감. 낭 루이감스도 미소고 르 소고를 붙었다. 어. 되는 아랑주 시엔 소직탑 단 러브들 맞아 정보 있나 아니 건져지 답시 건져지 소중 지켰어 대능시 또 찌그 리그션에 송나 가르송 거라 했잖아 야 지난 시엔 좀 나가나 그래 치 아니 벤나 말한 저다 더 찌그 말한 저 리그션 다시 쉬 단다 자간에 다르다 뒤에 말한 저 뒤쪽으로 대나로냐 지난 시엔 좀 뒤에 좀 거라 치 뒤쪽으로 낭 뒤쪽으로 시엔 뒤쪽으로
1: 다
0: 티농어 치티주 걸었지데 체력이 지경감기 주인이 되셨죠. 낭 뒤주 걸었지데 아니 낭 미 러벽 좁지다. 아니 감티지 이 정도 봐. 어디 순데 돈준이 고 직송 주어 고 뒤에 됐다. 가르 되고 그랬잖아. 직내 돈준이가 그 맨날 가란주 미 미시 임바 있나? 미스게 그네 정말이야. 그 저 말하다. 고 자침 부르고 좋아.
6: 시.
0: 직내 감 나가라네 정말이었어. 그 선배님 필요 용적 근데 말 봐. 고 가란주 미스야니 고 다 두름기 뒤 제소하지다 속자지 이때 이내 거의 중사대 머리 속자대 직부직장으로 와.
6: 시시.
0: 고 맨날 부 정말만 전에 그네 중물에서는 사고로 되겠네 중물로 와. 나는 좀 미에 중사 직부직장으로 와. 더 몰라. 고 남 남주지 유에 매겠다 개발하지마다. 대승들 고 미 속부세게 건드지도 건드지라 매네. 나는 좀 직병감된 주인들 직병감고 주인이 있던 그래서 전 이제 좀. 대승들 중년 던전이라 아니 저거 싫어지 줘버려. 육성터네. 나 대승들 맨날 멤버지 당한 주 뜻대 보지 다 띵링 오만 진짜로 와. 그 답대 전 제시 주변 맨날 멤버지기 당고 가르하고 그러잖아. 밀르베 존단티다. 아니 다 말한 주 직년 총무실라 봐 있나 다 사콜라. 말한 주 계산이 로아 말한 주 내사.
6: 지.
0: 쓰네 계산이 어디 그 치료 주인이다. 잡으셔 봐.
6: 네.
0: 디네 가르치신 거 그랬잖아. 치료를 안 하는 데 맨날 딘데서도 와. 맨날 로직이라. 야를 구인 든지 두시 와.
6: 두시 교와.
0: 두시 두어디 말하는 민속으로 교와 가르치고 와. 곧둔 걸 와. 근데 그 치료 그 디 두고 두어디 말하는 민력을 다가는 시 두어지고 와. 맨날 치료 그 말하는 다가게 배죠. 다가 맨날 제 직내 중에 바로 다가 치료 주도가 어 중앙에 숨주 바로 중중 주가 어디 가르치고 그랬었나 그 말한 좀 미 사벌라 잠도 마서 맨날 말한 좀 미를 쇼케 망부시는 거래 다가 배줘야 될 때 대성도 그 지나 니 그 잡아 잡아 떼고 가봐 대성도 당구를 중 거네서는 멤버 대신 거 대성도 던전이 신 그 중나 맨날 남로 미르버디 수리 그에는 신고할때 치료기 말하는 저 대우 조월라 소고도 끝지 그리 신을 맞대 말라 신예 말이 싶듯이 권준이 성대 치료도가 되는 맨날 나서 때에서 다 답듯이 왜 있나 맨날 치료기 말하는 저 대우 조야 왕기 말하는 저 미르버 맨날 말하는 저 배우고서 그걸 맨날 다리 뒤숨서 그러와 직자다 미기다와 되는 레벨이고 소멸해봐. 아니, 그 같이 지혜, 지혜니. 말하는 저 나중 문제 지혜, 답시 지혜네. 다 라고 지혜나. 말하는 저 숨숨으로 봐. 네 나만의 배나 자다야, 추다야, 세도. 말하는 저 미, 맨 다 별로 소리 그 맨 봐서 내배 라고 냈습니다. 자다가 믿고. 자다가 믿고. 자다 용도 가려가려서는 미래에 자대 로직 두시라 그런 팔다 찍는 버거워 말해. 그때는 대단하게 대단한 미칠 찾아봐야 돼. 가르치는 조어조가 그래서는 치료기 두시 조어졌더니 아니 제 파트너한테 그 마사도부터 시험을 때도 요 말대 이네 그 십점만 돼 근데 그래 조어지 되고 그런 거. 뺀 열개 되고 작은데 등개 되고 작은데 봤다. 군개 되어서 치료기 그 주인이 될 때 미래에 잘 파트너도 제 그 조어져 어디 던져 마다리 이네 니얼 던져신 거 봐. 디스운데 나졌다 이운데 니라 람세미 나바지가 라고네 심니 다가스 센터 요. 그 인지미지 신 가리 니얼 가르신 거 그래서 어 더저 그 말이야 또 그래 봐. 근데 자대에 더저 군거래도가 야가래도가 동가래도가 지거래도. 될라데네 아니 그 되저시네. 그 되고 죽을 때 뭐 주인이랑 식 자대 받다. 될라데네 아니 말한 저 더서 더저 시안에 아니 내 자대 그 실시하는 아니 내재자 건드려도 되지. 뭐다 진정 말하는 저 십조 지은데 아니 그 면제 송제의 채널마도 하고 말이야.
6: 저와 십조 어디가?
0: 저와 저와 십조 다고라.
6: 너. Yes.
0: 나 되냐? 되면 봐. 맨날 다 단다 다 거대야 채도 땀대로 왕 말하는 배전 잠시 그래. 나 되냐? 맨날 면제 채봐 있냐? 그냥 말하는 저 맨날 뒤기 나자코라는 맨날 내배 나자 대란 그 카드라 매지 때가 많이 봐. 그 접주하고 맨날 그냥 망고 치는 거. Bena mi su lobo di ngaran su pepe suwa ri guya mi lobo di dili zi guwa ri. Ko shepu ji li zi. Bena go naba inna thayagal gume zi guwa ma ri. Go naba di koi deblo gi ya nezu mangu zi li tak zi xa ni. Ko yishib zi yung di. Bena memba ka zi ki zi go nasu tangu yu na nasu zi gi mi ma yinba mi xin beti li zi guwa ri. Ko yu kari xa guwa ri zana. Gwen nan su di dojin shenbe jikla raa li yu.
6: Gien kare gwen nan su di chomba.
0: Deblo ra samda. Di sun di nga ran zu bina yang zi yi rikwa da
6: dini. Da di zi da.
0: Zi yi rikwa dini yang bina tuyo ki juwa zi ya la sokwa. Kwe jion lam ki nye dan zi ya la sokwa. Tonzo la dak zi chi ya ni. Nyang men bina men ji dhiyawa yi ni. Yang ku teka teka na zi dili ma dhiyawa chi ya ni. Yang ku tozo da dini dhiyaya. Bina nga ran zu unge tu su men shuk chi ya kare dhiyaka yu me. Bina yeke tu su men kare dhiyaka. 둥게 되서 매가 그 속을 치료하고 두시다 아니 나로하고 매서 그 감기 두어 줬다 되게
6: 되게 매디 컨데스 매디 두어 컨데스 당고 매라
0: 어 디 안에서 저거도 나라다 남자 그도 그도 맨날 속적에 대해서 들으면 임지 그 삼는 망부지 등
6: 게인데 가르도 뭐 두서 하고 오지르와
0: 나도 돈도 자만 말아서
6: 시단 같이도 거려 말아
0: 저와지 그 다 띵서부지 해야 되네 다 그런 연 멤버 머리 멤버 그런 다 쪽으로 지면 있나 그런 것도 그도 매 돼야 되는 거 알아 삼는 시 멤버 다
6: 진짜
0: 뭐 있다 멤버 야구 체구는 어떤 인지 민지 되게 되신 거 그리고 멤버 나 받을라 가르서 그래 고 나도 면주 지에 들라 딱 고 간자 약을 하러 가고 그 저와 체도나 언더 디 하나 저 저와 체다 근데 다 배전 잠을
6: 네세 다 멘치 디니 저와 더그스 첨부 요아젤라 디니 니님도 다 롭존 체제 디니 니가 창추 비샤미나 나즈다야레
0: 나리 나리
6: 그 팬도 시비시
0: 다 믹서기 도모마 임바스게 말은저 고 디지털 거다 믹서 켜주지
6: 켜주지 소스 멘치 라
0: 고 그래서 그리고 믹서 켜주고 돈전에 되는 거다
6: 네세
1: Sembol hengge, kongtu hengge ga sen chubi di ni rengi ne, pyonchong pyu lu suri lublin ki gengen chemo wa gu shun gen sunam dopge la su. Pepe su gyung ki men kan dige le, men kan sma le ba, men si kan si se gu tuan kan yi min ta. Men tan zi si be rengi ne di ni, nyam tu lubchon che ne, men bu so na zi de gyo, pen to kari yu mi so guo li a je di shu be zhe ba di shi. 지멜리체나 무튼네 폐기 소아리베 멘지 송지고라 겐스도블라소 제지슈베 제버 제지슈베 탱게게 투도도 세나 유쇼 틴디 강준 시리 체균시베 리체 순참다 시의 나나 시멜리체나 양게 제요 탱게 슈딘자워

0: 유슈 튼제서 튼살 숨키 튼제기 치돈 속탄 고통주 니슈적지 타 치조 시돈 심부티 tu tsumbu le dup sum cha nga pawa ta ge zhu cha do chong dun bi ni bi te ya ki le ta ki le war chi tong wo so ta tu tsumbu le dup jik cha ni par ne chi tong par we gu shu sa par kyu ri yob zhe ta lue jin de tu be che sum chung yin par rim zi kim ne zhong gu jang lam ne ye ji sok zhe me go chi ni ta nye dong lak zam dang war chi tong nang jin ki wo so on jin chi zhe dun chi chi tong gu ge sum chu su yang ta sum dong sim de tang 원소 난제 계급과 니편니키 변조로 총등기 나파사바 강조 출신이옵시. 생글링계 로데토 개용 10주 내공기 독실주마 탁주 치세 뒤총불의 주제니 잠차샤 10제 난퇴 댄진 흔둑라네 어쩌는 그리.
1: 사구바라 치우티 미망 10주 강내 시도 총화라 지루니동 초글의 다와 당분의 주배파라 개용 10주 내공기 독실주마 송동자단 계주 계주 탁주 제바티 퇴중바당두나 야자족계당 정중추우차안에 도시르주마 퇴망외능주이라 최진의젠톱샤 도시르주마라 슈두주마자과양설신 티토다키 침등케왕라 뉴즈삽진동화마세 침진직람당 지조기 이두말라라 도시장동기유 집주내군기 규시탁주제바규시도총화라 도시르주마라 릭사르바당 남바사르바툰기유바당 티다미게기 개변라 뉴즈동화마세 계급당 지조기 지배개변라 림신치기유베 주지라 쇼능균투자구기유 지배 균으로 안뉴스 단위의 독실을 주마트네 균으로기 중국인 첨부소유 기업기 균으로 단 투몽기 균으로니 변조로 단 지조 피계기 외부 명식 개진식 인신 중공 첨부 당양나 투몽 전조기 도단배 여덟기 바르게 사지 저와 유초 당 엔데 체내 보련 동린 당 여총 각디 조기 망둔 주시 전수 체토 독실을 규 독실을 규 디리미 능수 감 양나 링코 마비 총화 소기 남바 제티 중공 균으로 당 세신 사강제 흠송당 부규르체네 계급당 퉁몽기 균으로 로당 미둥바라 진용도 조화당 대래 늦어보고유 겐수 겐중위당 레메 겐중위소 체주맹위니 도시르주마망부 미유인 도시르주마 디리기 내교 겐리맹위 텐주당 이둔 장샤기 타제라 도시당네 망조 겐린 시주기 폭변 된주라 곡진수기유 체두미망 십주간기 제유겐쿠르웨 십주레군기 도시르주마 대규레둔라 군디 등섭동화당 십주 시대시 냠두 겐지주바 낭친체바 정시 지미 제짐 대규 비블데네 규시 국내 중공 갸치르동와 제유 겐니 대전 현대탄 국내 지주타 냠지 십주 중제 독진 소기 냠레 람스 조바제 체디 대규 기 냠슈 차과 제주인 도시르 지메 말라링 신탄 구비링 신기 내둔키 의미 경연을 민네 도시르 지마 튐베 춘이당 중전의 주지 체답라 심주 다주 체디 제유 대전라 뒤도도 내수 년생탄 최고도네 망튼 독시 주마라 초뒤 주디탕 중전의 주디 제바라 군디 동교인 시 주두 생년제 로드투 랑게기 중미 제주기 속전 무투투 파샤 집제 낭튼 디기라니 랭게서로 모드넹그리
0: 중국 속전 타 유튜브 냠제 현저기 지지 29년 타르 로드기 속전 코르규 정식 협라 제유시 망주 제주기 속전 그그 태네 데나 로드토 챔바타 중민원 소 속전 덤보 윤퇴가 인시 대비고네 파르유진 차도리 남키 디교타 제주 림바키 니티 샘규 총력자 예제기 괜찮 대비 케주응유 로데토 챔바타 중민 월제 속점 그리고 뒤총물의 자자 숨차기에 파리 없이 대나 차도 제주니 대외 파르유 교수인바타 로데토 개용기 물수 총서기 차도 시중 문보 뒤총물의 자자 시차기에 발신 발세티 뒤 총벌레 총소기 시종 은보레 갸제 네 숨차 듄키 토유시 록드 총듄키 뉴게레 고투 직도 야기 종네 레남사파타 마비 사베 망츠 속점라 판뉴 규슈 윤퇴가 네유시 제주 림바기 고교 투시 렉소 동교 근디 당유부티 로데토 장도 링뉴타 유부 제주 리키 속점 교고 덴도용아 파와타 체제 연기 챔비 팀동 요제 리기 총소 시종 문보 투총부의 자제 주시 차시 발화 뉴제 체와 림베 김주 럭제기 시종 문보 발제 자제 숨줄의 개화 제초 중재

0: 기에 따기 요한이 양나 숨레 양민나네 게데 시탕 숨 게스도 전에 장민용기 요와디 여자 여기 무주 지지 주기 거도 숨배 숨디 마야제 진주기 이기 치다 주배 출라 센시기 자배 쿠체네 자네 저덤메배 교망무지 허규 땡키브로 와라 따기 이외 장 코레토네 딱다 대규어 말바라 시탕 숨 시탕 게 소소 튠주 최신의 요마데 제장 캐버트 대시 균우디 가제기 요르라 나레 대비네 껴망부 질사 용구 유자 고미르바레 성게 나마시베 담민디다 우주 나신 자숭베 치강 딜라 문지 탕 대시 능루 현다디 카데스나 따와 초니베디 카데스나 너무 문주 나신 자숭베 너무 좋아로와라 디 구림세와 너무 문지 마나무체 케바 패치게 근데스 우드낭레스나 진중니라 과렌제그든 딩어머디 공항워드 송스맨 너머리야 문지 마나무체 딱해바 패치웨 딩어머디 진주 코너정이래야 이나 문제는그래 진주기 이기 뒤 응어머를 컨데스 고국의 요리베스나 진주기 이기 뒤에 제라 절규 민대수와라 뜨는 진주기 응어머를 주버시라 고국의 요리베라 대세경거래 배차샵에 이나 버워자다제 바 다가능신게 버워사다세 바 버워샤다세 바 다가능신게 응원 다듬어 대바사 대바 다가능신게 응원 다듬어 대가사 대바 시바더부 비주 뜻디 디게라 차춘제 슈버이나 차외 민텐즈 제라 차외 민더바시 두가라 바테다라 뜨제 응어머디 가르두버베스나 응어머디 진주기 이기 니 두버르바라 진주기 이기 태당태 무부 딱시엔탕 다가능신기 차지 레숨 두숨소 강탕강 땜벌 주미 똑똑디 근데데스나 민디 최셰르 유베 문주기 이기 태등 강탕강 땜벌 주기 유메다 리디제 시도 치구구 요리스 문지탕 제시 경마데 딘데스 문지탕 코알랑나 공도 슈베 게즈 티리 용기 말이라 진주기 이기 근데지 이네 남바 낭제 유메탕 민시 이기 강탕 강기 탈 자와 이네 강다 문주기 이기 강식 슈퍼 유나 문주 아신 자스 송배 공부 능신 리데제 문지 채나 진주기 이기 태다 소스 등 강탕 강세워 주민기 등다 뒤에 도투버 소기 기대 망부 요래 공도 슈퍼 능신 개발 폐지기 다리 뒤에 송야기 응어머스야기 민디 민더 소라 뜨네 진주기 응어머 혼난와 타 응어머 인배 진주기 이기 태 등 강탕 강세워 주민이 민디 최시에서 유배 문주기 이기 태 등 강탕 강 때마다 이제 시도 지구구 유배 차네 这些
1: 军在不也日完了。新建那么做公共上，当代看那么做新型八天的，平壤龙津年轻列工培给龙津给龙津六七列建设，列建地能平壤六大前面给建青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这边，新南有秀。
0: 잠랑에 너무 운중하신 자스체 진주기 이기 태당태 등 강탕 강댐배 꼴러야이나 빼라딘데 카지 셔구체바이나 빼나 응원 다중은 대가사 대대과보 응원 다나로 더가사 덕바보 응원 다중은 대바사 대바보 응원 자셰주 죽가사 죽바보 버워 상압당아 가상압 악바보 거워 사다다 따나도 뜨다 뜨바보 거워 자나도 쥐다 쥐바보 다가능신기 응원 자나도 쥐가 쥐 쪽바보 거워 산나도 쏘카 쏘 쪽바보 응원 카나도 과가 과 과바보 뭐워 카사 케 케바보 시바더비 베티리라 차츠네 슈바이나 땡강 원주 지지 주방 모두 슈두 전에 원주 그 이기 대당대 거바 뭐보 당신이래 뭐보 다세워 주베 콜라 모두 당 제시 슈투르발라 베텐즈 난라 튼베 진주기 이기 대 튼 강댄바르 베스나 문주기 이기 대 튼 강댄바 대신 리데제 도구구 유자 진주기 이기 대자 뭐보 닥신이 난네 뭐보 다세워 주고 임바디 텐좀 삼백업 지르발라 네 샤베 베테달라 야 차촌의 슈버이나 가사 영주쟁이 기부럽 요리라 기부딩에 요리 파사 영중 매바 탕 타탕 사이 타제 임베 기부 탐에 요래 더디베 이나 진주기 기부 럽 디 타숨 너멍 우중 아신 자체 뭐보 다 세워주고 샤다르발라 양베나 그워 다 간사 닥 닥차 그워 샤키구 십파사 십자 버워 깔라다 락하 락 락자 카카 각 각차 버워 라다다 따카 딱 딱차 버워 싹갑다 가다다 다시 두파 두두자 거워 자다 제 제자 거워 사다 세 세자 머워 카사 케 케자 머워 자다 제 제자 버워 싹갑다 가다 겹파 겹 겹자 시바 더비 베텐존에 너무 무중하신 자외 제라 진주기 기부럽 진 타숨소스 뭐보 당신이 난네 뭐보 신세월 주버들 봐라 베나 퍼워 깔랍달라 카살라 퍼워 사갑다 가이다 겨퍼사 겨퍼워 까카까 퍼워 자다제 퍼워 라갑다 까나루 꼬사 꼬 퍼워 따파 떠 퍼워 까나루 꼬타 꼬 라소베 베티다기 난라 중외 진주기 기부럽 딩 타숨소스남 너무 무중하신 자베 제 라 투숨 레 투 데버 데버 주버 와라 양아즈 모라 모탕 신도 모이 다 니수 이외 무이라 너무 무중 아신 자체 뭐보 닥신 속이 코든 세월 주베 베라딘데 저구 쳬바 이나 버워 사갑다 가이다 짱 아사 짱 버워 사마사 섬 버워 사납다 나마사 남 버워 라다다 짜마사 짬 버워 사갑다 깡 아사 깡 다가능 신기 버워 까라다 짜마 짬 버워 짜나르 좀 마사 좀 버워 따십지 뚱아 뚱 버워 깡 아 깡 버워 땅 아 땅 버워 샹 아사 샹 버워 살랍다 랑 아사 랑 라소베 베틴즈 낭라 충외 진주기 이기 퇴용 강탕 강댐바디 무중 아신 자외 지라 아마 영주 쟁게 못탕 아마 영주 매바 신도 못니 투숨래 두 대바댐바 죽버드바 양베나 어워 탄난도 돈마사 돔 돈바보 어워 가정모 킹아사 갱 갱바보 어워 차나도 좀마사 좀 좀바보 어워 타십주 통아 통 통어보 다가는 신기 거워 단나도 똥아 똥 똥어보 다가는 신기 어워 가십주 군마 군 군바보 라스워베 베텐드낭라 충외 진주기 이게 모디니 너멍 우중 아신 자외 뭐보 닥신이기 낭네 뭐보 다세월 주버르발라 양베나 거워 타마사 담 담자 버워 따십주 뚱아 뚱 뚱자 버워 사사 사자 버워 사마삼 삼자 버워 사갑다 깡아 깡 깡자 거워 샤나르 쇼마 쇼 쇼자 버워 사답다 다나르 돔마 돔 돔자 버워 사갑다 까이드 짱아 짱 짱자 버워 라다다 짜마 짬 짬자 라소베 진주 얘기 텐도네 무중 아신 야마나 무중이 이게 튼 강댐바다 릭제제 자베지라 모니디 뭐보 닥신이기 낭네 뭐보 신세월 주버드르발라 공동 오드 슈베 둘룩 능신 양안즈 머닝라 교어 머닝 체니 머닝 체미 머닝기 따그 이와 숨불라 무중 아신 자제 튼 강탕 강 세월 주민라 백허세지 샤베이나 버워 사다다 다 나타 버워 까나타 깬 버워 까라타 깔 버워 사라타세 머워 카이드 차종 친나타 친 다가는 신기 원 카라다 차십주 출라타 주 버워 사갑다 가이다 야십주 유라타 유루 원 타드 못힌 나타 텐 버워 사잡다 자라타 제 버워 라답다 단나루 들라타 드 버워 카라다 단나루 들라타 드 라소베 베텐졸라 차존의 슈바 있나니 두 데바 때마 죽버르바라 양베나 시에자 게자 가차 켄자 녜자 원자 겐자 듀자 겐자 게자 겐자 구르자 구르자 라소베 베테존이 넘멍문주 나신 자외 지라 넘바 테탕 테더부 토네 진주기 머니 뭐부 닥셴이 낭네 뭐부 셴세 얼주버바라 양베나 더워 가라 갈 가오보 원 차라제 제오보 원 타즘 테나 테 템바보 원 파즘 핀나 핀 템바보 뭐워 카이데 차즘 키나 키 템바보 원 카십주 쿤나 쿤 쿤바보 세알로 소베 베티리기 난게 머니기 이게 던도 된 강탕 강댐바 주민디 너멍문 중하신 자제 남바 대탕 대더부 토네 뭐보 나세월 주버르발라 제장 공도 베샤제 모두 슈버 능신 진주기 이게 된 강탕 강댐바 주민기 최디 민디 최셰수 예베 문주기 이게 대 등 강탕 강댕기 유메다 리제제 이십 난국 요래 멋이 채바 있나 너만 운중 아신 자 세기 공바다 뚜인제 저주래 낭세기 이와 치제 모두 쉬나 이와 치에 망고 요래라 이와 치네 망고 치초 그래 너만 운중 아신 자스 숭배 치강디 로종 능두자는 조이킨 거야 그 전다디 카드에서나 차외 민라 슈베 진주기 이기 대 등 강탕 강댐바 등 강탕 강 세월 주민이 민디 최시에서 유배 무주기 이기디 리대제 시도 치국의 유배 내 공도 샤배 배 텐조라 27바 텐조장 거바디 텐텐주두 레성기 제장 내 대야 치다기 낭세 집대딘데 개치제 모두 슈메 자주 표결 룽딘 세바보 남기디 那么 강달교와 당치모 강달교와 시에버스 낭세기 이와 니 유에베 낭네 那么 강달교와 댄베 급라 자와라 那么 문중 아신 자시 송베 치강디 코드윤탕 시에양 치강디 댄베 코드윤탕 조아제 那么 문중 아신 자제 진주기 이기 我不 닥신소 치달 댄베 추글라 오드탕 제시 슈베인 리젠치메 낭라 내 무투제 我们 운중 아신 자시 숭배 치강디 최기 낭두탕 민대탕 남이소 진주골라 야이나 자제 표가 룽진 셈법어 낭그 뒤도도 세나라나
1: 탄다니 비진키 치즈 쥬뜬 닥다지
2: 까망에 생규루
3: 真给那么错，想不到当年革命年孙九年追学金，中共中央七十一届的这次宋军年冲突团呢，第六届的九八了，北京图中共共产党革命修编中央委员会刚给张总制作天安八组与电笔接不当，确认不着呢，中共中央七十一届中央委员会了列队年追学个团，教育呢当年被中共了军队里面东区开进那段噶西界把它新组织军不是。 从地图听个边角的推波不拉一些担心住前年老面给边角的列队具体结行中共中央给积极书记习近平给冲突作用老师你对中共中央给中南海入当今明年兄妹冲突创年听个给边角的推波不谈老面给边角的列队贴满足当下看中央谈也用所中你们这两座已经过了谈当下看了样没到边明年推面对边三家的谈这个什么事中共中央给积极书记习近平给兄妹冲突作用 马些松懈开进亚老师第六年宁德参加崔德川用年电话级别清晰下的龙松竹科的位落实行不谈今天准备参与过年年中国宁德参加崔德内阁参加这个协助今年龙松竹科的位参选你们实施 这次宋主任亲自把毛宁给三个月前从地图三个月对面成为了联队中国团的把宋都人送国宋给宁队特区拉达的签约中国宁队特区宁队目主刚挂谈咱们的 写的糖，过来是比特别点点送给前边，都不需要开进新人接送不是。接着宋志年，一个女局局给创办送给了永嘉村队团的三个月写到七八的行囊，第二进的糖不年出不怕了，让给多干了冬菜，都冻着了你这个东西不提，劳动同胞给送菜，家家是不是过茶，端盘的吃不糖，老不起能劳动送菜，家家我住了毛也不提，让给女局长面天牛出狗了，冲着三八头吧，我也不。

다로레 편다 시바 사간다 와라 팅리 제리 고르베 투츠 임바마세 테르와 츠 투즈니 로가기 카데라 랑이게 영념 용송원베 투상지라 지수도 태양 나무 팅리와 츠 제르르 지고 경투 정조 탕 정조 대조 탕 대조 신의 제교 토지고 경보는 조베 로수도 各体队打破了错位扩建计划部早期续了自己的企业体展业堂表演一幕的场面同居所举的行不达的展业堂表演一部和谐车队免得这套早晚的美别日期前年时但在这些过了体育前的你们心里应该跑到国会有色这些了狼盘了重组记了久呢年长堂错位扩建明星了所保国会预备这个人不明白的平存压球个月呢展业堂表演一部天听了为压别龙随早晚的密度 他在军政开始的前的学位呢，我们听了我从重组这些局呢，这不是几个人主推，看到就是重组铁塘以及罗县镇头的七个部队，那些听你们的早晚呢，这趟没办，那些听你平村亚的路水铁早晚的没办，军政我爹投降。现在那么错，咱们爹呀，听见从工业社会团长，那对听的罗县年不轻，三六了。

0: 생겨나무소 따급 대당 대체 호신 진도르긴 남배군의 슈베이는 다 사수 참수 총수지기 종미소 리고 겸리 총수 신다지나 조퇴 출연바탕 매동와 차괴와 서동경제 제신제 예수티드 총수 태계 망초츠 호신 진도르 치규제와 뜸배지라 총이기 초변이 변춘 쇼부 토랑의 티니 겐겹지 호신 진도르 치배 구림 예수 유진 전도르무시 급 개판 강도중으로 대령와츠 강목이 서시 침문디 카디타 고토기 처심기 가송디 로중기 최도 교내 제고길람 할아체베 류깅이 톱타 샘기 교와 탐제 초제 퇴랑 알산 덴베 로시기 전도르 트라 자예문능신 예조고요시 세수지了,罗县镇都能拿着些许个不了,超级期,超县那个家庭啊就拉怎么吃土别托,谢谢汤,当得不了,将这早晚的用马的,谢谢土了。草包卡给没,谢给提,谢我汤,下着早晚用所总能,腾东,让你胖不开马林边的出洋,腾用又不是像。但天真学学了,爹不赢了,天里罗县是被盲吃用就在你,来拉不及早晚的民兵用所的凶木头给建用度。
1: 생겨나무소
0: 벌급 티를 행계추 토 흘흘 치니 라디오 팅리 호시직 세니 공연소로

생각나면서 다들 힘기네 센신별의 생디니 변종롱 청년청리 공 표기 디네기 직제부 초두 직제리 생 직제가 최 초디 시부디리 다티랭길의 생능 생계최 민도 차별 라두 팅리 로시 카지 센주소 로시기 중럽 루규타 교제기 개주제나 교류난 총유나

대달 장차 진행 규니 팅리 호신 티신 로규기 세념 데마타 미래기 개주기 접도 추배 초세기 넘어시 차니 사조 군기 개우츠 이원 구신 역시 다 타제 임이나 라디오 팅리 미망츠 예주 탄시르기 추도 기신 추배 팅리 호신 디니라 예컵기 세통 침부능리 지루니동 겸이 주미 개르 더와 개배 응어수도 北洋人中心北洋美丽的学校他结合了北洋美丽的学校的名推拿中的松中他运行抗力托不拿有之了顶度的顶六万次罗萨塔推动抗力个天让给旁边的学校顶力活些给抗力摩别推出了这点他的产业所当我这么多么些顶给车顶推到给老军车段那群泡沫村研究三百地方的错局明年把人运行前他其名一遍 라디오 팅리 훨씬 팅이 수수 응어를 외치베고니 랑차기 미이 너의 가둔토 하미리 쇼싱규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게 룽치이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교왕송 랑랑 송차도니는 멜롱 딜러 세바르츠
3: 망정 망법이 침대 아니 소수기 차동기 유리 딕 정서서 침대 교왕 송정대
1: 주문지 팀제 멜롱
0: 싱글링계 공감사 말레전 조정 쇼겐 디긴이

공세 가게 모소 유지 네 경환 순접 지비 탑람 나초 비양 동네 세부 중요 말이스 제주베 경환 순접 지조 과르기 중화 미마 지춘 지급지 자침지 남괴 튠지 녀순베 능시 튠지 순베 남기 이니 다르고여서는 송일 진겐지 추부 콜로탄 지코로 닌치 주제 타금 전염 주제 구추 주제 소 아니 주신 제외 총소감 양나 연제 지수소기 셰브주 뉴주 제리리아 제주비 아니 총소감 셰브주 당년 前年的 송원다와 주기 능 준도 아니 견제 첨부 유바 시인의 주령 중나 총열 진긴기 아니 견제 첨부 유바 당 지와 유베 빵다 뉴베 게드쿠르고 워리스 원장 독실의 제배 주림체 랑코르 공시 지베 훌라데 서자 아메 훌라기 콘수 동미테 빵다 규제 콘듄치 투미스 대니 콘세기 튜므토 랑코르 공시 훌라 지메바당 서자 아메 훌라 메이바 군사 지체 낭도 중네 셰브준 존주 아니 준바르 제베 내주테 강중네 내주 워마 비상 제바당 미주 항듄테 준헤시네 아니 조준 파마드베 제주기 콘수 도싱 총리 녀경기 카시 튜므 자편당 개내 제주비 침준 교환리야 뇌치당 유비 고고르 교주기 칠통 자주 인바는 용인지 제디 제주된 신기 군사 이제 쿠르든 주구스 제주비 교환 선교 지조 거기 중화민마 지준 지급기 재정기 균진 기별낭 제주 바라 내내 주시도 지원 유바당 지례기 상체 대비 녀종 지경기 제주 바라 론스 주비 총소감 셰주 내주 치마치시 시에게 제주비 정리기 늘어당 튜비 타주 지디 용와 차구비 대비 카세 제유 제주비 양명강 서자 아메 훌라 담바테 랑코르테르 된장강 코르규 제규르

Langkhor Nyamsu Kungsi Jeju Be Mudun Mato Be Ne Chuo Soja Amali Tumba Mayin Be Hula Jebu Deba Masi Jeju Bar Se She Yang Che Mi Yis Jeju Bar Tame Jiju Chigab Ngarxin Soja Ame Hula Dar La Duwa Tang Nikang Zune Chongso Ki Ne Chuo Woma Besan Che Be Jeju Ngokhor Yotu Ki Chachu Du Kyuryo Aris Terni Langkhor Kungsi Ne Jeju Che Be Soja Ame Hula Mayinbe Chashe Tang, Jejur Che Yang, Soja Ame Hula Yimi Tengki Chidab Jewe Chashe, Teshin Ji Mi Be Chashe Ki Ngu Chang Liya Mingne, Ani Dabsum Che Je, Ani Chashe Liya Ginsab Chue Guus, Chimda Je Doos. Ta Chimda Anjas Je Je Teliya Shin Zinze Ki Chimluk Ki Tienbib Khanje Yorzina, Jeju Be Kewan Sunjo Chijo Kor Ki Zhunghwa Mima Jitun Gekab Ki Cha Chim, Nankui Tuenzin Gebe Nanglo Liya Khanje Sukui Orsina Jeju Bar Rangi Nyotub Tang Piju Chibi Chongso Kam Yangla Tangnen Chibi Shibshu Nechu Ngoma Shido Chibi Kewan Yoris Jeju Bar Chongso Kam Shibshu Nechu Minjawar Shingne Chongnir Chinggen Liya Chongso Ki Rinkung Tang Tuenyu Tuenji Chinggen Juegu Nuba Cheshi Rinba Chubje Zowo Tuenji Chibi Tuju Kwachubi Yunze Shibshir Chelun Bangda Piju Chitang Sok Seshi Yige 동지기 셰프슈 치추 람 양나 셰프슈 낭튼 체시 조조 소 지유기 네춘 듄주 지베 자와양 교환 요리스 대동 튼체 납중행예베 나로리아 덴베 컨데스코어스나 총열 진기기 총소감 셰프슈 듄주 제바테 고그루 요추기 주추 덴바시 이나 제주베 자완 듄바 따라 테레 군섭 준제 파르마 자고이신 군섭 준제 파르마 체규 무장이 제주베 청소 뉴베 진콩암 셰프슈 당네 지베 아니 중무디 답스미 임바당 군섭 파르마 제베 중무 고릉합자 말뢰베 이나 고릉합자 지규당 제짐낭 로스 덴비 제유나 덴비 대달 제규임바 아니 총열 진긴기 청소감 셰프슈로 아니 해 슈바 시 신도 아니 ngar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그런데 비운이 다 생맞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지구지 초려워지지 지지지.
5: 대중 롱신 인치리포 벽에 롱신에 하나 깨상 미도리 전 워주기니
6: Pyeongchang Longchin Yinchi Lekhong, Pyeogye Longchin Ne, Tanda Gyesang Medo Lechin Go Zuwi Yin.
5: Gyesang Medo.
7: 초부 중정처 공감사 단다 초부 중정처 생구축배 리천디니 게사미도시 안닝의 균신 킹자자 게산디기인 티링킹은주의 게사미도 리천나라 아자게 초부 중정처 아미 올로타 남아직주시배 낭천카니 트리시유 멜리아 초부 중정처 아메 올시베 낭첸디 센시나쇼
8: 만세로 사비드 대바라
9: 제라
10: 윤디엔 젠바 윤디엔 라 가이 윤디엔 레나미 정진 진바 메토라 가이 샤짱 티다미
11: 지겐 하람 양베 로트기 땅띵 디네 미르기 누구 살바 그만부
12: 창탕自卫담배류啊起尼古吉起落啊躺站起起别登于忙不从起
13: 吧能从

0: 老师，你个今天你提出七万元就做堂，卡车的没被收拾。家长李振迪，罗曼今天你多给奶奶拖了车来拿用一根穷大了点学钱呢。乖乖，七万今天七天堂，今天定价现在提醒科里托他们所贴起现在我这堂参加了学个月呗。前两个同学个作为处理啊，并不重视特别热切。下面提醒李振迪，今天同内三周写别能是李振迪，我说过做个人，老给穷大了学不得来看不上去了。我讲啥？人家学不得来。那谁个了？那给那个特里给李振那里。
1: 직배제 가지기 다자가다니 모두 해체 사는데 시대거든 봐.
0: 그러바이클라.
1: 모두 나고 등에 돌다 뒤침로 담매 튀배 주기랑 것 시대거든 봐.
0: 그러바이클라.
1: 이제 어야라 소프트 미기가 좋다. 말한 주 즉 총계나리아 즉 무엇에 대비 통해 여부질이야다. 감도 콜로슘 기 등에 입중 주고도 주이나. 아무도 주비 이제 어 주고 열어봐.
0: 그러바이클라.
1: 이제 이 즉이다. 팀루간 처음 맞췄다. 딜리아 토덤 가르치고 위우다. 디 인간주 직 좀 주 코리우다. 된자간이야. 더 니가 가르유메. 딜리아

0: 진로 토덤 시사기 지 계급의 가르자 체진다 튐베 주고 제시다 월이야 아니 슝고 토고 나고 유 세 요레 토고 나베 명시간이야 아니 신에 안다가 제 신에 조주고 토다 예 세 요레면도 먼저 먼저 중요위네 녀리야 녀브다 알람자 슝로관 다야면 딜이야 슈고 안다 신네고 안다 그게 여러봐
1: 여러봐
0: 다 단데 감도 이게 디겔이야 슈고 안다 그게 여래 그게 말해 아주 지단체나 그 박바다 근데 감로 추고서 능국 돈도나 슈고 안다 그게 여 말해 남생 여다 남생 딜이야 토고 토고시 안다 가고로 봐 같은도 돈나 이제 지나가 간 죄인데 디 가르치고로서는 롱부디 도덤치 두고 매비지다 롱부딜이야 지 나 지 제 개민도 완전 남의 숨이 제 제는 되게 있어야 딘데게 딱 진짜 주 대인구동아 대대인도 아니 디 가르치는 건 전에 저는 먼저 고려 될라 도그럭 소리지 딘데게 소리지 땅이구도 제가 저 찍내는 변조 죽든 쳐봐 권한남 피해제 낭제 총부인 난자 그봐
1: 그봐
0: 딘데 총부 총부 뒤에 총부인 난자 다만 제가 저산 인지 시에 그봐
1: 그봐
0: 딘데 총부인 난자 다미 변조 폐기했다 딘데 죽든리 폐와 토제나 쇼고 그봐
1: 그봐
0: 그봐 그래서 쇼고 그봐 원자 딜리아 다 고려 숨겨 마치니다 딜리아 다 최소리니 그때 된자니가 유베 디게를 먼저 거기 다 지금 거지 마세비나 아니 먼저 고민 좀 제기라 디 먼저 도도체나 아니 디 고려 디 지단체나 미 남의 수미수 차디가 도와 그러발라 그나 나베 남의 수미치가 먼저 다 딘데기 니가디 답에 연절이야 아니 디베 지된 교수시 아 디걸 다 아마 다가라리 선배 멋신 배수 차대도와 멋신 이제 딱 딘데제 딱 강에 이제 제스야 소스미 멋신 이제 지우실차 얼럽시하면 소스 차 배수 딘데 내다 소스 차 용비는 아니 그래서 단대도 스체나 예 니야 슈비 게르가 머르지 나가 간데 간다 좀 신름간 디 나가 간데 샤비넬레 바르케제 니자던 거 여러
1: 봐라 저바기라
0: 단대 감 제거 하면 되고 엄자든 유시던 거 여다 교지스빈데 감 주네 예비네 다급제 가까웠다 급제 감수나 치면 발음이 없이 드네 감주나로 키랄이야 친구기 가르스나 친구기 이기치고 이제 봐 이동시고 이제 디날 남세 모르단 교세르치 봐
1: 좋아 좋아
0: 가르스나 짐줄 거긴도 남세 모르단 교세르치 드네 감 디 그렇다 진다 타제 감주 여비네 아니 디녀제 파티 테디기 여 봐
1: 좋아
0: 좋아 저한테 디 주고 디 직디게 딜이야 만나 사블라 카르테기 요레 디 코르초기 세디티 컨데스 제제 구지 제요레 디 계급이 아란주 짐주 침료 나로리냐 디벨롭드나 슈샤유 슈놈과 차기인다 조교고 고고 체제 먼저 슈놈 디리아 이어버체 샤요레 스콘도 뭐 이봐 구지기 이봐
1: 좋아
0: 아니 주고 충고 간에 도그래 체간에 도그래 델 돌람스 카레 텔람스 카레 드네 주고 민베 코리 간에 도그래 간다 주미 간에 쪽으로서 레버먼도 냠주 주고 이제 다 가서 갈 이제 다 간란주 조세 가서 르샤브르치다
1: 로발라 그스
0: 와싱가 르게 걸으면 또 조세가 르서 뿡그로 와
1: 로발
0: 르샤 뿡버르지 뿡셔도 와 이제 재미는 아니 아직 통계 있다 단들 미마스 준스 나타다 조준 선배스 나타 장매 도덤 체제 총계 남부디 담이 조선 단요리 조준 나요리 이제 체제 딱직제디네 즉 zambulin da tunba, gigabgi, jik kar cesi da tunba, mangzo gogo da tunba, dindegi chalkoyo da guji na yorba, zangzashi da na yorba, da di rik diga dosi chichi kanchubu yuwa di, kaya janiga di, kaya dosi tena, kanchubu ju sanjo di, kenyi rang sosi re da, da kaya janiga di, kaya di gyab togu marwa da, di chamaya cha toya yorba, sasan di yindu, di nali ya tangbu di rinyi na shuya la, changaya chengzi ka la, chunzi, 야고나야디 디마나미나 안저 총기딘 다 춘주 시부지레 슝럼디 다 차긴디 딜레요 말에 조교고 요것도 있다 슝럼 그 차긴디 니 겐다 슉처처 두고 어렸다 디갈이야 구미기 에 짐주디나 딜이야 하장 마담딜레 다 구미기 짐주 토덤스는 구미스는 안저 냄근기 거저 쳇디게 수고 짐주나 랑아저 리니 코고거 찍네 구미레 mūrī shāsthē jimdhū kōgu wārī. Dī jimdhū, dī guīmī kī jimdhū yāgumēnā, guīyū kī jimdhū dī 샤규 투구 요마레
1: 쉐장
0: 차장 찍이는 구유 좀 줄이 다 구유 좀 줬으니 쇼롱갈 조견 아니 되겠어 봐 차장 뒤인도 뒤날이야 구미 좀 줬다 담 뒤나 전 장가 될이야 전지 만하면 될 하장기 안조 녀도 차고 차디 그래 차장 뒤날이야 딘데게 안에 남매 수매 제제 두고 먹고 딘데스마 또 스내윤데 아니 소 나와치고 요마레 안에 밑에서 로가 좀 딘데 치약이 수 들이야 개표 치기열에 와서 다단단 와서 낙조사지 기급기 디날에 낙조 더긴 차디디 세우시죠 얼마 저단 또 주인 안조 직 짐준 알로레 더스 총리 팀루다 뭐 팀배 총리 진이디게 팀루다 뭐 팀배 주기 진이디게 저는 낙조나 주디어레 낙조 더담나레 다 개가 개가 다니는 장신 라카스 있는 페이바 인유스님 버헤드스 님 다 개가 다니는 셰브나 디지티가 간걸로 낙조나 취대하래 이거 좀 다녀야 돼 셰브시오래 제단 디인도 디날이야 디 춘진나야라 녀저와 당부터 셰르 봐 다 저번 니부 디네 주고 디지티가 다 탄다 즉 체시 매베가네 즉 토고 매베가네 안다 마가베가네 중룸 간딘지 배주 체죽뒤 진데 지주 인도 디 가르스네 디 디게 기 주고 디게 기가 제시된 배 레고네 튕겨 주고 해마래 아주 디 슈다 책으로 와 직디레 니어디 가르스네 디 기가 그 체진 체진 튕배 안에 체시다 튕배 주고 있는 디 기가 그 체진 튕배 가르자 날 열어요 말에 디 전다디 주고 디 전다디 그봐 만화주 디 제가 난 신호스 그봐 产品 신호 전자디 전다디는 기급 체진다 튐베 가르잖아요 열에 열에 가르잖아 열에 먼저 주고디 직거래 도덤 속에 더거 욕심도 나 두그래 아니 안다가 두그래
1: 아
0: 아니 안다다가 두베가나 슝롱과 조제 초가 덥다 예부든지 차 두그래 세단디인디 니부디니 디톨이야 가르자다 딘제가리야 디 체시다 딘제가리야 슈다 최고야디 니부디 대백해 좀 시작해야 할다. 먼저 디 매위는 주고 컨슈머주 직접다 체험 좀 드리는 쇼한테도 로우 탑자 전화치면 아니 네 가르스나 된자 샤모 카지 컨투고 여러 카 직 전투고 말에 그러면 또 가장 아주 사파도 정유미지 사직원을 찬 뷰지진의 체점나 샤모디 마고야 가르스나 샤모 파주 콘레스 지그여 말디
1: 그리고
0: 기타 소베릭 내서나 곰시스나라 샤모 사베스들 라가가 유브네 디 두 중이제요 말이야 샤모 쪽으로 제가 지그로다
1: 로발
0: 강벌에 곧 쪽으로 열었어 다 그죠 다디 계제된 거네 이나면 나다 간주 미셰 도문도 다디 지 곰시스 차제 아니 미 권조 샤모도 수수 공부 말아 봐
1: 로발
0: 제가 디제 손자디 샤모디 권야를 가고 매우 디제 갈이야 차디어 디는 능이게 레네가 유해가는 미마스 중간에 아주 전복하셔 이제 도덤 촌초디 촌디관에 내주 이제 다 김제 가래 잠은 막냐 김제 가래스 우리까지 이제 촌디관 팀도 아주 내주 이제 신유유로 봐 이제 신유유 다도 좀 저의 이제 내주 근데 이미 또 시작으로 봐 전에 디인도 디토리아 즉 주고디 다 체딩 가자 다 튕고부터 아주 따고 주 직체
1: 로발
0: 다 네가 수다 마세베 권을 나가 들려야 거리 엄마다 수다 체제 아니 진에 장가디가 마 어용 것도 뉴용 것도 드네 초긴 체제면도 뉴 초고 말해
1: 로발
0: 다 초긴 체 유니 뉴산 네가 따고 로바 아주 냄비 뭐저 템들로도 안급급시 최고를 뭐저 취시다고 그래 급자 장갔다고 그래 링제 상자 터제 로바
1: 로발
0: 네가 강갔다고 그래 거의 격자 여러분, 네 이내 체린도 튀어두게 찾아낸다고 그거를 들려 교수 체비는 템들로 두고요 말다, 여러분, 제수 다 교수잖아. 다 주고 네가 야채다 체린 그 가자도 튀어를 튀어 말. 이거 수입 네 레고디 튀어를 튠자도 튀어를 튑니다. 네 니부터 디나다 주체 여러분. 다 숨부터 가르치는 네가 튀어나 아니 중도가 더고 겨버렸다. 중로가 맞게고는 니를 토고 있게고 고리 도듬소는 토고 있게고 걔들 두고 먹고 뛰는 안 고리 도듬소리야 어 두고면도 쓰기도는 대리야 고리 도듬소다 저거 체제 라가 야친제 로바 기란 공수 야친제 먼저 미게다 저가나 두고 뛰게 유마 고난을 잘려나니 마땅하지 먼저 남기 자가는 류세 통도사 좀 해봐
1: 로바
0: 이게 믹스에게 두고 뛰는데지리야 마이온제 이게 따로지 먼저 미게 마토가로지 먼저 단다 뛰고 다 뛰는데 감로 두고 뛰 토가 주고 열어봐 주거 좀 전세를 더 가지고 그래. 때디 나랑 좀 시주 전세들 제주고 여러 봐. 보통 세 그 여러 또 차례디 군지 나 쳐거든들. 제단디 슝도 가제 슝도 가베 제리아. 체진 튠수 가자 튠수로 봐. 계급 체시 된배 레고네 소르네 튜베 추고 레샤. 디 인자 아니 슝도 가투스. 슝도 가투는 안다드 가투스. 안다드 가차자 신의 슝놈리아. 저기고 톱단게 자된다 튠스 팀에는 먼저 루천 연저서 슝놈게 저기고 톱단게 자된디 자된디 들이야 또 그러던 거 같다 또 도시네 먼저 단도 좀 저기 팀로 나 자된 같이 무슨 여러 봤다 디날이야다 랑가 슝놈게 저기 톱단게 자된디 디날 자된 치슈 차대어레
1: 저발
0: 저바 먼저 세단 디인디 숨버디날이야 도스제 저기 톱단게 저스 의미 도스주지 다 시버디날이야 다 구미 다 다 템도 가투 슈다 체제 가자 체진 튠스로 봐 기급 내고네 르샤 이게 인도 템도 가서 안다 가도 다 시부터 가렸으니 구미 그 걸죠 근데 스쿠티 쪽으로 했다 그래 두고 되게 과과 샤 쪽으로 로바 건조 냄규 제가 타는 댄즈 댄즈 외란 사치 쓰기도 와 어디 로드윙이 또 카카세스 인소스 다딩 아주 초봉 뒤에 대별 디날이야 건조 내가 지금 파츠인데 카셰 리딩이 파 오츠 오츠니 건조 딘데기다 도덤치니 건조 뒤 총리의 전부디 도덤치니 단데 내가 지금 이제 민도가 되죠 파츠 오 샤스도 건조 락도 가봐 건조 사지 찍을 나한테 건조 락도 가면 냄새도 뒤에요 차장샤 샤초고도 와 데미 주니 슈 민도 디 건조 당내 지금 내면 내 샤초 초고지 내면 아니 얘요 자체 무슨 저 샤야도 와 제자정이 지 레네간 유배간 야니 건조 룹준 이베 람도 그봐 디메게 간조 파고의 예유 디메게 간조 링고의 비기 규제 속에 쳔버스스다 디 범고 가서 갑자기 디 뒤뒤게 디 뒤뒤 나르디 간이야 레네가 유라 비기 다 괜찮니 주주지 베게지레 아니 디 이게 되게 간 비기 간 샤야 그러요 말 찍네 링고로 니게 디게 나가 그르라 니네 간조 즉 롭준 당부의 디 람도 되게 뒤뒤 빠띠크 디 가르스네 디 nganzuti langa ka kasam ki di log jinza di gozi da pekka di gdunga. Tiga ganga gupti di ngara ranga jin ki che di pachu batdi zangma tsu che di sha machu a suwe miin, di suwe miin. Da di tanda chugo di ge zangma rish cha che tanda gyunyong re dunga. Che zang di yin du, che zang di ge ge che shi den yu na, changa di chokin na yu na, ane kunzu sha ya di, kundi si sha ure. Teli ya nganzu dan nimgyu langa suli ni mori chukshani manzu nimgyu da mori shiawe rinpasche chudu chega nangu lingwa mada chudu chega yu na ane gomu sumtsi da kore tangu niwa sumtsi cheche kore sangu shiache kashaya gomu shi tindri lian rukuduwa da chugu digel chudu nishu zebshi bai shasha wri shakwa sumge chukchu ringa bai dina shasha wri sablo yore ya mara sablo shi tangu duwa di jirga saji ruba jirga todam wri chadang jirga jirga sonza Tīngāngzū tīliyā, samlūch mātāmbī na, anī tīnā liyā chāngdiyāntā rūwā tōnyōm, rūwā, anī kāsā tīngsā siyā tōtam sūmiyā rūwā, gōngbā gōngzhāng tā rūwā gōngbhīn sāchī, wā tīgā yī ngāngzū tīgā tīnā liyā chīk tānyā tītā tī tōtam tī tūngu gōyā rūwā, chāsā tīnā liyā tī shīwa tī na, khuñzū shāsā tīgā sāchā tī gujī kāntas chūgurā, 샤샤라 창각하지 샤우레 쇼누블 창각하지 샤우레 아니 슝놈 컨데스 샤우레 과 샤우레 람도네 미스 춥지 칠로레 민도 람도 자도 샤야 그려 말다 만조 슝놈 간에 이거 좀주 침로 날 람도스디 레군지 예고치 데야 제주 비네레 예고치 된주 비네레 텔레야 그림 제 리슈 수구레 텔레야 체시 체제 람도 미 춥지 칠로레 민다 파르다 람도네 레군 디 계고 바닥 미 축주 칠로르면 더 계고 고된 축 말다.
1: 내색라.
0: 딧 마찬은 디 남도 들이야. 로마 바운데 먼저 반 주고를 먼저 카 주고를 들이야. 주고 쳐 다 숨 시스템데 좀 연구로 봐. 저다 디 뒤 시베디 디날로 걸죠. 다 팅제탄 봐. 이제 굳이 디날이야. 야고 마체비나. 아니. 디가조 토덤디네 대베. 야고 매브들이 차디거든. 당아버디네. 다 Korchokhande kuti chungsu na, ane shi ne 구유기 도듬 다 디날이야 도듬날이야 다 그래 딱 구유 도듬스는 군주 배주 체제

0: shunglongwaan laa chukwaa di dos pechoo chetu di ane chukyoo ku todom rwaa diku yu re ta tong taa taa jing taa rwaa kyaa naa chay naa mara shaa di chukwaa shaa di jing taa chay ta chukyoo di kharsan naa tong taa chaa di yaa rwaa chetan di todom di kharsan naa khunzo tiglamdi chitaa naa laa inaan taa khunzo kuraan zu chi loktuu ki khunam chukwaa di shongyoon di loktuu ki naa naa penaa kyesi shaa yoo nyee chimi duwaa tenzi yu yin si duwaan kyaa taa loktuu ki taa dindrik chitaar di dindrik jik dachosan di jiba da dindrik gijik hajik dindrik shen ura rana chala lenwaan sin yirma chugobige shedu shasaya yaguja shaa dindana gongja yagu yewa sin yisob dindrik shamu dindja shamu pa shasaya na pa yagu shasaya dindrik shedu yigman duga dindrik dindali ya di guigyu nalol pechu chayindu ani lokdu yu diga ya jik todam khoranzu jik zongye chenpe dīnāla dī chitātā tōtam dī yōgō rēs dīnā kā ngābat shē rūpā dīnā ngā dzō kō tīglam dīnā chūgū kōrī mībā tīglam nā rūgyū tā kā yēl shō yēn shē rūgyū yīmbā dēli yā tōgchō nā rō mā chōg dēli yā lō māw nā gē mā chōpa rūpā rūgyū lōgdā nā gē mā chōpa dī mē kā kā jōma chō shā mā chō wā tā dī gā tā mēng shī rē dīnā yī nā mī chīg lē mī ndō shūn chōgu mā rē lā mī nī sūm tsā tibē shūn 제주 제초고 연말이라 미직 쇼바 마사 디네가냐 자라 먹고 자라 유베가 미에 미에 디네가 쉔치 무슨 디 디날이야 도스에 쉐마 조사 도스 가는 디날 군주 디나 쪼르다 지자나 쪼르다 돈나 쪼르다 어때서 디네 디날 싱가베나 시규체 디네 추부디인 다 고주 난킹길 다 쇼도 니 저르바 디 로제 춘진 쳐르다 로제 춘지 여레 로제 춘지 등 아주 짐지 도덤 침로 나가랬었네 먼저 로추루 시그리 코너미도 신청하고요 말에 로추루 시리스도 먼저 있다 토린 룸질 루진 당분에 쳇는 쇼에 열었다 도도 쳇나 고중 이상 봐
1: 봐
0: 워티민도 룸진 봐 룸진 뒤탄다 머리 룸진 로메 신청하고 말 단단 아주 소방관 날 부구 로추 뒤 챙겨든 데가 싶다가 신청 동안 예상 아주 뒤날 교기 날로리아 다 아자라든지 교회 단절 봐 다 시로나 단주 뒤구날 부구 떠나 뒤게 부구 싱아든지 주거든지 배 신청자 뒤구나 파 주주 아니 건조 로춘주 손자 제메다 자니 신청 동안 한 뒤치도 비게 미 뭐를 다 주그래 아니 뭐 부구도 신청해도 지그래 아니 건조 더봐 여 말 건조 염려 여 말 건조 심벌 여 말 건조 수불 여 말 제상 아주 디 아주 직 부부디게 있는 아주 직 매개기 마음배 직 다 접었으나다 미리 그려봤으나다 직 기가 메다스나다 당 아주 남 교계진 님 부셔들 여러
1: 바
0: 다 디게 디게 숨 숨겨 채고래 채고 말해 숨겨 채는 수 채고래 안주 칸에 안주도 와 이그레 자제 때 이게 레마버는 부지나 이게 참 보시면 될 집에 이게 니 슉 참 보시면 될 잡음도 동화 돌리게 맹실에 가서 제마 더네 니 돈다 제매 차대요
1: 시장 시장
0: 차단 디날이야 로제 춘진이 녀들이 디나 슈유 로추루 시지 콘문도 션초 요마 디 팀룩 딘베레 차단 안주 거비 부부들의 비게 지부가 다르더나 안에 밤에 응위 밤에 길에 녀모 부부 동샤 녀부 저 동샤스 녀놈들의 셰비나 람부부 랑가 된자 토덤고 대구 라는 요리 라 팔로그 젠호 사드라리 개가 되는 셰브와 대구르 봐 디 지난 요리 아니 카지 그냥 줄 랍데 그냥 레민도 산데 아니 랍데 그냥 강가미 부고 로스 개운 랍데 그냥 된데 아르 띵 말바 부고 그냥 다 두고 말바 저단 디인디 디날이 양아서 대구 진년 알을 김자 대구도 안 담부지 니버디 랍데 대구 저바 숨버디 지조 대구 차대어레 지조 대구 봐 지르 대구 저단 디 주버디 날로 저다 듬버디 가르스네 주고 디직디게 총이 난게 도담 단단히 총이 난이 도담스네 다 코란 총바 되게 넘기 데 디날이야 가서는 윤웨 시그르게가 다녀는 그저 윤스는 총이에로 봐 네게 이 외후스다 네게 숨겹증이
1: 봐
0: 네게 숨겹증이 그저 가지 망사드네 파 어제야 어주디 감로 콜숨 잡로마 아스페 카제 가제 태두도 디에 침로다 게야 되었다 디에 침로다 게야 되어 그런저 어 이제 어도 간주직 지기 간주 후다 지기 있어 남바시 띵고르데 등을 털 란 노웨가는 란피기 어도니 데 란 노데어
1: 레세글라
0: 개블로리아 시제가 전에 가세게 작도 겹제 제로니스 동안
1: 예
0: 노데어 ti chimlu da ge de di shuk chem ge de ore ti chugo di gare ti o de de le tem du ga min du ra din de o du ge zak du ge ti o chog de o chog de che chog de chog ma de ba an su ti su ga ga jing no du ni no sum no du na me di kon zo o ne ri ti kon zo pa zu ti ni sam na me wi ne di no de ge de ri da chimlu da chen na ma su ti to dam na chug re ton tu re an su ge bi ton ba la nang de ma ton ba 야가데나샤부제르바르바르바 대조관한테 陆队前面捏他的皮球签运队的那里啊，陆队的呃，其他的呃，的这个大脚子那的其他的轻轨的这个，嗯，接着的这三五七个呀的，你把队呢，你引进门就过来，俺就去隔壁就过来呀，人家什么困难，人家来来往三几个没不去，然后老丁这呢，选手嘛，但是老群主个包括老群主个都是的老群主个，别呢，老群主嘛那边的选运队的，后来俺打没退呀，的这个。
1: 就是说过来，那是。我说老群主的，然后老群主答应民都是这，一直的下边，就从亚当个的，他们都要的说过，对嘛？所以呢，他们都是，人家选举们呢，年轻人那边呢，啊，你工作经验也要没了，我说年轻人你一直在就去的，啊，你出的嘛说呢，做过的还那他们了，我说打过了吧？
0: 打过了吧？
1: 你没得病呢，啊，你别个毛主席东下卡路布的，跟着这些个等的，啊，你我说的，得不得到区别了吧？
0: 现在
1: 现在
0: 的
1: 印度地头里啊的，呃，也不地方的，跟着些就，但过卡过不的呢？
0: 电脑里啊，大头他们手机里啊，按住，呃，师兄前边头他们说的，跟着头他们上班了吧？呃，交通运输局是吧？
1: 是吧？
0: 地面给地面头他们上班，呃，基地啊是吧？基地呃，地面头他们上班了吧？嗯，交通运输局，交通局是吧？管理是吧？
1: 是吧？
0: 对呢，嗯，地面给是吧？嗯，按住，呃，密码师兄给叱咤上班，呃，宣传是吧？
1: 是吧？
0: 地面跟按住，这，呃，啥子的有些。 地规，但地规是那样子，欧阳林家要的，那么就地规那社区是个要的，欧阳林家是个要的，当然就，地那里，呃，地这个，呃，地规要的吧？地面个样子，他，呃，俺那就，呃，对，小区是些个的，加个他娘地个，得做看地那有事得做，跟着是参与不到，得做看个地那社会的，该的地那小区规呢，地皮个下是地皮个呀，呃，今年全大搞过来了，你那皮个地给过来，苏南工作也皮个呀。 呃呃，其他个一个别个呀，大宅屋嘞，地马宅边呢，也上公宅一把有下，啊，你不过那我们不去，你看就没就下是的，我们就用台北的，不过那我也没得方便，拉到河边那住个要乱贵的，这咱第一第一道了呀，俺就这第一个给地拿了，托拿的，托拿接过来啦，忙做全用个新龙湾专业个地里啊。 그디날로 디카주디네 장마 도덤 요새 마세비는 아니 주고 조조선 소리 좀 년도가 도덤 지금인도 견제 도덤 그 챔배 도덤 지금인도 아니 레고 다 챔배 지니지로 조조비나 뒤 다야 그래요 말에
1: 시자 시자
0: 좀나 딜라키아 야마 띵아 조 단등에 되는 시민이 지르기 좀주

0: 요제레 지르기 팀도 요제디 먼저 탄다 공고 자동과 판토 세기나 취대어 레스 지르기 팀도 디치유나 지르가 도덤과 창매 도덤과 창매 도나고레 창매 디날이야 도덤 제 마연변에 아니 먼저 미마가 총계 미마가 도덤다 직접 사지 매면
1: 그래서
0: 니부 디 타냐디 튠토고 말에
1: 제가
0: 디인도 디털이야 당보디네 도스체제
1: 是不是个yes？来塞来塞，多谢谢个啦。今拉个他只看了呀，年初个老鬼爸爸提过年春节人，你给他只罗曼个来那个年年了，他这节他只地铁里呀，俺做，今朝个的，凑齐地那兄弟个，只给他嘛，人家给他只给他嘛，让给他只什么事他的做，全国都要那把，多谢那兄弟个啦。第二个呢，就重点个考虑是重点个定价的定价个，提了，只看这老鬼偏不偏不多不少的，多谢那个啦。
0: 是。

0: 이나 아니 주거 사원님 나 닝바 님 나 닝바 디 미 닝바 님 템도 수수간 고 주거를 봐 버티디 아니 로니 주주 로니 나롤 코레토덤 속에 안라디 냐디 그레스
1: 레세
0: 주주 로니 나리아 키란리아 가투요레스 로니 여위나 아니 안라디 비게 안기 동반한 파 주루레
1: 레세 글라타지체
0: 또 세제 세브슈기니스
1: 레세 글라타 다리 투주기 김베 레센기 직능 대신 좀 나가셔야 이행이라.
0: 그래서
1: 레슨 클라케 직미세케 가서 교육 거야 된대 아유라.
0: 다 신다메 때 예 신다 좀제 나도데 사고 좀데 쉬고 삼죠.
1: 레슨 터지치 레슨 클라노. 老生个那个听的平常农村人这里讲票价农村起，顶对天的些别来人的，现在我们大家些个人，来人的主动啊，做来人的投股汤，叫叫南京起，加起为生根炒不香了，因为呢，他现在做个人，人家故事难过了，对大度，留点心机用笑。

0: 中间我是推波电呢，城管区秋队就用电呢提，让各种基总人别秋队就用电呢组队给车行途军呢。这所谈开的单车别冷路谈，于是，本卡罗追街松都这位，俺们这批个给他们丢的。 我介绍江西南开总坛区十九号站给东西塘，老将去跟了那类学呢。秋队就将的那个餐厅进驻准去重寨的城管六零年将杨给俺们就派了人心狗心一批。他在城管区秋队就将的那个城镇进去居住归宿时前呢，城管区东寨来的他，平常用着东寨所给马来南镇去的给我谈最新查到日学堂，经去东寨。 查到内给准借给军人师部查到内专业企业，华为针对 APP 谈，共同联系所给来电了电呢，决定过去拆卸人流建堂，通融建图局部堂，成立了电呢，西人就将停车间去取材投入进的，电价区系团在堂，都是推运，一个人我家头就为来住区系长波街，送钱我就投堂，给我谈最新东寨去在堂。
1: 芒草东寨的路易村在，但前去团结来聚集，托东村我有穷呢。西人去制作酒酱了，我渐渐去偏寨团一批。第一准备，俺村没有呢，绝对酒酱店内提芒草给一切七岁七百给我谈，最细细细，他们实际行动我这给我七个提银谢谢多。
2: 三六一，看了那不就先出不提呢？过去图给我谈最细拿错店内三托不谢亏呗。
3: 他是从一类城管区秋队九巷店内的兼职前辈过世，天地生九路观众去酒店作为职场级别能参，寻常大家晓得。
4: 喂，天呐，快出春节穿了休息。
5: 卡几杯，出六杯，出六好些酒杯。
4: 啊，第一。
6: 看叫你啷个把东大人不得参详。
7: 中国古镇街卡把东大啥吧？哎，卡把东大，台湾我啥子写？
8: 生九甘肃三位，唐山一个。
9: 杨卡西区这位家养鸡的哥，
10: 满嘴土内领味，满心给爆炸。
11: 作为牛肉门派，关西鸡托拉。
12: 他的鸡三十不低，品种农村年轻良工，海外农村鸡，三九秋队的菜，三九本队观众喜欢的是。
13: 三个零件，谈到看那村三星百里村的呢，贫穷农村年轻力矿，覆盖农村去三九官队观众席别，三九路秋队列车站。
14: 三个零件，李真的一线杨金拉他，边疆你奶奶叫，喊点冲呢，连接村你啷土，你就休息一。
15: 下面三个零件村模特前，俺就列村新西兰叫，个收银。
16: 下面那不村三九路官队席别南村，新西兰罗那。
17: 官队三九路，他也讲出来，贫穷农户林里，去了不？
18: 三九路军队军军列前去，三九路军队南迁。
19: 三个月，老队头让街去江都安排店铺拍了个摊，拉上国路通就路去送摊，叫做街道，你去拍下，西边两段，一线杨金兰呢，你接走，我准备去。
6: 中国民办银行去敲诈前辈城西三十六万八日，他来老队头让街去江都安排店铺拍新，头前一百团就拍了，让街去人物摊，青梅去江都安排拍站。
1: 国通局的吃西区小街摊，吃做初中送给三百天，推送来解决就些摊，成就我怕瓦摊。老队头，我不用拉账，国通局的吃送摊，吃做街道人给牌多。我不用去交过那点呢，某些正规给江都人博台给我不用摊，那个江都听用秋菊台给我不用，给他们送给伢们做摊，陪酒街台给我不用拉账，卡所说了，国通局的吃你去自己摊，吃做短东西给摊。
5: 国通局吃鸡汤，吃做炖东西给国通局吃鸭汤，吃做西东人给解心愿。来日呢，代表呢，陆秀堂、车秀、巴兰街汤、提醒秋团街汤，可段来日给江都安排拉账。国通局吃鸡汤，吃做七东团结心呢。老对头，国通局年冬人给居民团泡瓦汤，金竹建斋汤，最伢的正式节来日给江都安排拉账。国通局吃鸡汤，吃做七东心呢。
0: 老对头，国通就说，运动股票团结团送牌多。
18: 三个零件，让家去经济国际团、四六团，明显先别那些觉得国企桥段把么啥不欠债钱多，西边两团体变交了呢，人家从我这弄个这。你家的这个车店的当五零兄弟天气，记录年度下面女婿在住六八里面，经济国际桥段团四六团，明显先别那些觉得国企桥段站呢。
0: 经济部宣传四六趟明显性别那些，免去其餐厅进去就在俺们头路当一批。因为老些人，让街头经济破产同不区别，天天。
1: 제망탕탁바토치바탕슈누로종키
0: 사회발롭수부유성교용자천도내시도청와라 Dingrim Leri Lopsu Loma Chinila, Gigab Gijang Jelly Tungi, Sisu Topata, Loma Chi Chikoni Gedunju Tungula, Lovian Zajatanwa, Loma Chi Shikijumi Tunla, Gigab Gi, Lopsu Rung Rayu, Turim Lupjin Gume, Lopsu Tunzam Gi, Loma Chi, Shikichu Rangala, Gigab Gi, Lopsu Rung Rabata, Loma Chi, Yatang Gubju Kogula, Lovian Zazi Zajatanwa, Turim Lopsu Tunzam Gi, Loma Chi Nishu Zajila, Gigab Gijang Jelly Tungi Sisu Ta. Loma chi gatan yishu zanyila, yega gi jangja lek tun ki guja zixu. Loma chi ni ge chukju ripsila, simju lome jangja lek tun zixu. Loma chi chikdo ni ge tunju tunjila, yega gi lopshu rungu je ra yu la. Loma chi ge yengabju nganyila, yega gi lopgyo rungu pun ra yu psi. Sengalingi, lodoy tu ge yongsu, wilo dong ce tu sung le geje shibju parxia, shibjan nang tun benjo lane ngudu nangzhi.
1: Sakoibara. 中国维修雷里团座内西道琼瓦的时呢他留进的储备的就拍了解用素维洛东在前往同居的中医哈行吧我们把钱呢罗迪囊虽洛奇洛东在里给的让给其洛共切削素居居的罗迪图解用素维洛东在团座内给的西部的哈桑帕罗瓦塔亚个下去宁空洛居切盲血格维洛东在松节极仓生给游戏 明儿让给其维修来的天意来的前辈团长所里面不是维修来的技能我国把的规定当年采取几种起来的起可能点被真正的提炼下去你瞧中国维修来的团座起那天的随便操办采取的维修来的起满内十几笔记滚出几十五所调查起不是中国维修来的团座起这月经过了为采取的短不来维修团在起满内了滚起开连托别采取行动的满内来满为落创建了清单的十几 接下来扩展解决了开来天意人工气规避呢人堂气规避超速就完了样体位体重抗力度的天空体位忙完了在西北堂不再力动不再足将起了就突解决也不是三个月周星日子的过七点起电价七分几蒙西人气堂真西人气气结个气采取了用账啊三家的独立切下第二个月西北堂天一线安静了呢也错我真的是
0: 周星瑞在看他真正规矩周星瑞在这个汽车给电价给他在求用呢电度当地周星瑞在这个汽车车过他说这就是啤酒节给扩展西部六十七浪家餐厅的东西穿着大动机给聚集周星瑞在这个汽车给电价一浪切三家独立门线所聚集的谈的几座用了呀用账啊三家独立起个人多三家独立门线呢因为路线人客周星瑞在这个汽车给团建给那不算他 给用所谈的决心别周星瑞在这个汽车热用给干内了四周七仓不切不谈切记业绩门团周星瑞在这个给电价给车西谈样样多瓦谈来日给六十三百批给给国国谈样参拔钱呢让给其给普谈团别周星瑞在这个汽车给就用西部西在电价给浪车电给切用时新安三家独立门线呢人家问过他村间短缺所切给他用给电价人心谈较为人心车里谈团别 人心界及距离给咱俩的自送学的这月六十几辆车的所就给过他推过餐都大呢这些规矩就别人心他我们同人心去了东坑都给来日电价啊快点给前辈组织女吧去了东就是一度生个人给给个人别天面所着中国促下西镇两天变交了呢另给从我追那个这你家的所来堂车间表给个人别天面所着中区过去大都站呢给个人别天面所车组织列团地组前呢别下 天面所着组装设备呢六十三对趟出借来的妥当来东所组备运动起切到了点呢三场能起英语天居路不拆运退运动的趟天内人心天面超速偏见用完了前辈决定了这个游戏大队长组装起门心眼前点不趟组装起米菜卡塞瓦六十七的卡塞瓦这起拆件点不麻烦点给随便推荐能组装起米菜立柱突变起组装两边起来趟子女结果我来
1: 계급人别天命所着组成起名队车速就给开领就引路队动所来堂车间进步组成前把的推用一面图天西里习近解决堂这车西流里习近的资林切别杂团协送习近的资林切决堂习近的资林堂接报托不给계급人别天命所着的我所就决力度 생략에 자기의 동지를 얻고 제배 제림태 용장은 삼자로 둘린채샤 대골키 낭둔십자 이신한진 란의 린제초 문제넥시
0: 자기의 동지를 얻고 다 강고 체주제 제배탄 자기의 동지를 얻고 제배 레툰로 흉능격과 미겔탄 전주기 침등캠완로 송경제바 예급기 댄자탄 지조기 지배기변 송경제차지 예급차지 최진 흉등 강기 제유 대천탄 냠토 중화미만 지등 계급기 차기 돔주릉어고 제베 제증기 삼자 둘레머신 철고 심바타 진더 듄베 체니슈 고니 지조 용소 용장아 삼자 둘렌체 유브시 삼자 둔참적베 뒤주 대지로니 돈이 슈츠주르 다와 예베 체니슈 게니 파지도 삼자 둘레머신라 큰 리우드윈타 튼젠 주주 예진 조 딘베 제베 낭트나 차기 돔주 제베 타냐 유코드윈타 조용 자든 카세스와타 차기 돔주 계조용 직수타 람수소와 차게 돔주 조경케 레데기 근진년도 동와 차게 돔주기 스숑케 조경 레스 동와 차게 돔주기 지조냠주 치스도 동와 차게 돔주기 침진 송경로 흉능 갸바 제짐 긴지 카세소와 제취도 삼자 둘레머신의 시베이나 차게 돔주 제베니 차게 규 미겔 탄전주로 지규탐 야나 윤투 라렌다르웨 민차 토방타 체니 토방 게르튼 상웨 왕차 자바르키 다왕 미겔키 체진소 침팅 켜와라 뇌세 당웨 차주지시 계급기 중전의 고선타 지듬 남아 냠주 내민 취다라 튠조르 냠주 침다르 주경제기 자든 타경 제바타 체리탄 튠바타 예럽 된자 록듄제 기관에 차게 주규 타르베 동와 지답제디 차게 돔주기 체주로 독선타 주경제 체부지 생활행계 튜덴 일찍대 히말라야 지조 친리롭친 치모 최고초도 집전당 튠티 변조란에 무주능그제
1: 지체인유슈게닌키 치료로 랑경종 지조 친리 레리냠제 신소키 조니르 체베 튜딘 일찍대 히말라야 지조 친리롭친 치모 파사라 최고초도 다딘기 체리 대래 튜럽사베 당기 표중 제주기릭베 흉록한 락내일 대네 표유린대 크기 멍시딘토 동구 세바 주된조으로 세바탄 창안롭친 마가세링 로블링키 연장쉐바탄 기긴치모와 범상베 로빈제인베 완진풍 대창내 체듄수치제신 대미유니 정용기 지도체리리튼베 튜럽사베 표기리튼키 카조탄 탑람 콩토양다취발을 티륜체리 셰프슈디네기리에게 준탕체로탄 추제의 토로 동주대시 체리티 자도탄 저지송도체내체신 정능구기 지도체리 콩도치 제유튜미 서윤의수 체리를 슈부탄 사네카기 지도체리비 슝루키 리튼베 자도네 퇴지도 높세니샤 세력이 파사총기르키 예주 레미주당 체대진키 체륜 소정체도 대골키 능도시브자 이신양진란의 등계초 오주능시
0: 你现在跟拉萨重叠起边角起步眼角雷米决断前天间妥当起七段所讲前行重叠永给盲业堂雄共起来阿边阿中阿阿姨推米所讲南雄内美角给外面鬼北冷路堂拉着侧不住肯给妥当所前天起当了巨人顶边国内陆中切不是 所讲的盲眼开来谈，熊光开来给七段错了二十一年，日一年开给六七谈，成真间开规矩六七松都这位七的句，四九给组织谈，成真给打动，我在雷拉索扩展设备通过组织前呢，开来了，没就妥当开衔接三六七的，拉在杨家一个送进了，总是难点多当下。 三个人给，他在金砖年度被八八运动节日了，他最前头，写着两天，边角两年，我只能个是。
1: 三九个给工作呢，切票个名度。 채모 차림시 디저트 균체의 민도 가브리 토링 최저 당부 한 200급 수양 박박 뇨동 치긴도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흐대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Tiyang, gabgar nganzu simshu nyamba ma yinbar, chale thang lobchung chowan soki nunshu kangrung ki nene kule kab ingri. Xene sung mudupe lobham thang, xene sung mudupe chinsim. Xenki rengi la samshi mudupe gyonang so, simkar gyatre manang war, kungye lulu shik suro nang. Senjo lenge, Togong kumu namlinge liya gen lambalane zumji tang ikun na we. Semgi we nang shebe bedib di nang ki zamcha. Sien tun lekbar zumnu na, rang tun shor tu chungwa yin sheba. Linge liya nyamju shukun yinbe, namlinge ne tulu lu ngang sena yubshu. Sienben ki sambajang ne sien tun zub. Tidar che na rang ki le wang la gyu wa yong si. Di ni jik din di di ne be gyum che ki chu ni tan pa ti ri. Chu ni di ri tan dong sham ki shib ju di da che cho di. Jik din di di shen pen ki si long dang xing. Si long di la di ne chu ga gyun na. Zi du din be le wang ki lop gyun chu gyu tu jin. Di yi ki pam ga nye nye li. Longyorni, Shimpenki Simri. Chamzi Jisim Ladene, Chawa Jumna. Shimpenki, Silong Ladene, Mizi Chusila, Gushu Chimbu Timiila. Namiang Digitang, Geke Chosu, Dunyu Chitu. Kile Nirgu Chebe Pardona. Mansu Shimpenki Samba, Hajan Kechewa, Neshe Chigup. Manzur Shinki Gyunju Tang Gakbati Midi Yangawe Tsongleki Jizu Nang Shinpen Tang Jiegyong Sola Dene Kele Nyegyong Yahu Chetu Pang Sirwa Dabri Wengyang Tiegyong Zanyang Chumra Ni Yanga Cheshin Jenzuki Meji Cheba Shin Yinbe Shienla Samshi Tang Shinpenki Samba Tiri Tasu Hajang Kechewa Gyuli Tiyang, Shenpeng ki Guilong si khen ne zhubi Chawa si yi neng. Nga ji zan ma do, zhebu sangbu si tu gyu, nye dian yi. Long sun ju nguyen tu, Jingdong su le za jie Jingir Kang ki gangye xin du chi we, Jingir Kang si la, ro gyor che yu. Jingir Kang ten ne langho ding gar chi ki kabar tuen ki tang chir zong chi khen si ri. Gop ti du, Langkor ki kabal la sarte hajang chiwa ma se. Ari gumi chindong ki tsalak chursing yubi. Kwanzu kukab tedang duni, tuidong lo gye nang peye chenpu chung yu. Wengyang, tsalak tang sarte te yuji. Limi dongcha mangbu yubi kele te nyengen ne su kyarwa ri. Tine, mi shen ki ngodru chepa gyu. Khonzu da la roram chagyu rishu duen chung. Jingdong so le za jie Jingir Kang tang, Jingir Kang di da zhi ji. Ta su Jingir Kang di nang chung long ki sanba shuk chi we so zo ki zang zu xing yue ba xie chung. So zo ki kung mi cu cha wa le bu mi zhu bar. Sim nu yu ce so be li gui ki ding du dang xing. Khonzu zian wang to. Lu tu men be ji wa dun be da ki ke lin de ne che mi kho ja ki du du lam long chung me be hong zu rab tu lang de lang kor ki ru tuo xi ji zu che ne jing dong ru yang de chuan san ka du ti zha ki che gu bi yu kun zu jing dong su le za che jing er kang tang da ki du kang ki ta kor tu Jari mangbu zhane, jingdong sole zaje jingir kang tang, da mi gela manbib tang, sun jin che. Khonzu, jingdong yi chomlam chega tu, chita langkor gorne, jagam ki gie tunbu, da la gyun tak. Nezu diri, lo gie rin, gyun tu tu chung yu. Wengyang, khonzu cha chu di ta la, da ki gui lin kang yang ma lo bar. Tele do di simshu jikdu zhine, jingir kang ti gyadrun chasha to xabayi. 미디 소 진일 칸네 카마 제팔 너 듄게 좀 신송 튜림 티나 만소르 티비 경군니 쇠바 제가와시지 윈경 다키 칸라 보잔 메발 용조 리미 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르틱 당유 디다르 제베 탄제니 경군 쇼친 티비 자샤틸 케보 용구 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 킹발 귤라 탈 진인강 디니 진동 소레 자제 코리 소준 차샤기 차셰 개진 시도 교와 마세 뉴베 첸보 퇴신유 지수 라리앙 진동 소레 자제 진일강 디르 니웨 갸바르 추제 퇴기 지긴키 진일강 시 돌린 체네 던지당 진일강 디 진제 옌라 진일강토 교화당 진일강티 겨준레게 겐구르 미나니 난츠 로망 거도 냥네 겨준 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튠기 소제 통맹 군진지 콩키 옌라 진일강키 우슈 군진키 토겐 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송투 다경 문제 신키 술 로급 체유 시인 탄데 미셸 라팔 로급 지긴키 초스 랑유 테더뷰 초완니 쥐가와 시지 레왕니 진제 섬유레 데브 시지 아 갸바 추제 튕기 지긴키 진일캉 디리아 총제 첨부 총유라 진동 소래 자제 촉배 응아홍 진일캉 시기 문에 촉배 용라 제지 하장 첨부 시아유 문체 다기 킬레식라 로급 체경 삼시무두배 리미카 지기 간요 소유 이낭 리미남기 체도 다장 이체 기만용라 태외 人类 유구되네 배순 균체 매부 체배 제부 상부티 나리양 다기 초수 민중 생겨남소 기란케 잠지티 샘비 규제 샘나리아 용서로 근제르시 총유나 단도 권리야 잠제나 쾌분내시 신투인 내과 주비인나 장투인디에 쇼리아 주투야 디니네 단도 권기 잠제나 로리아 종부고 릉니기 수수 배순 잠제샤제 团大坑入是拒绝那么听见了呀我这呢送听见送餐听见用我最初也处理你了嗯宿舍人也过足节给心里用咱们汤先偏的忙咱们听这个三个是讲给呢人一个团大的学了呀住途呀汤嗯其实不能给你了比比三个是团途不离三个了他听上去做的恰恰比你了给心间给你忙大些了呀三个天里你了给了忙不是车我人给恰恰的人也熊烈看了呀 古路停车机处理呢，宿舍人你开间从那七块八毛银板，来让你忙活起当年不？嗯，你们呢？大娃，大娃呢？老了姐姐停车机，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年不 주비나 양 초배나 놀이야 지지 제모도 불라서 봐. 대외경 에러신다게 미피킹 양 그랬으나 아다 예심 잡도 아 관제 수수다 다 링당야. 딘제 제제 쇼리니네 수수 심캄 균해야. 딘제 셴비는 심캄 딘문제 여우마 준비는 저기게 레롭다. 당내 신기 김자나 발리비네네야. 수수산다 탕. 보초 파만라서블야 롱데야. 딘제기 쇼깽님도 소세자. 能做一年来谈到空咱们今天能够快乐的是让团将家门一把先团主编的一年来啊先拿了将节先团主编晓得也让团的学历也做图呀听这个可能是呢啊逻辑将比呢正义给创业给决定处理一年来干点忙不起谁都不得生气生意那不错参点力度提领导日记扩张识别历程的
1: Shusam Taka Shevini. Tendi Lizengi, Shipshi Chimbo Nankin.
0: kye chun la thang, usan chum du la ri. Nabalinke, simjana go.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지겔아 슈피 비리피드 나마탄 자미 사조 칸다 유피 베겔룬디 생겐 땡기 구금사 말랑초 사투 오차를 땡기 집이 리체마 이제와 가르치 말레체 토주 슈켄 비주이 생겔링기 별라 시위 진주 땅에 몸을 뒤집 땅을 소리 여기 자샤카 야르면 다시 폐게 친기 미리 가게 망쳐놓 쭉쭉 시에벤 대비 초사바 기주 중화리 변조 머리 서큐기 조고 망쳐 쥐 면에 쉬는 뒤에 롱어 뒤집 땅에는 제그 뒤에서다 면주 최딩 림주소 강사 지티에는 용도 첨부 침바 마세 땡에 냉이맥이 축소 나무를 용도 친 땡기차 땡주 소의 코치 찰라 자정 겐디 조사바 레시 유바리
3: 겟세시 머미 샤라트 쯔즈드니
4: 아 레세라르 쯔즈
3: 어 뽀웅디 카 종길 기타라 쯔즈바레 레카 신용다 냠뇽메데 쯔 강아 로라 삼치 아
4: 레
3: 드르렙 산데 삼르라 럭스
4: 녜르 투제 유브체 다 인네 데베 쯔드 좀 바다 소소 드르항르 심제 메 강스 지데리아 심제 제멘 교차 되어지 봐
3: 등산 드르베네 시르다 심라 지금에도 지금 계급계 도가 역관이네 출로 되네 럽다 땅 되온티
4: 아 네네세
3: 들으시 삼로로 드시면
4: 네세 맞아 드네야 윤도 이네레 되한데 예 제다 지부다다 친에 도스도 이네 닝지 못다 같이 못 동안라
3: 대네
4: 어 단도 되야 같이 좀 될래 개발시 주요자디 당고다 미장배 연예기 미장는 로기 다지 미창 대제 양 곱시 김네 된지지베
3: 리리클라 땅에 총바 던져 수비 있다 매정 숨동 이제 학설이
4: 네세
3: 미 제레라 핑방 이잖아 강바 대간 제시어지
4: 근데
3: 쪽 뒤쪽들라 아르강서 디폴드 이강리
4: 네스 그 당보다 니버스지제
3: 당보다 니버스바 그 희바
4: 네스
3: 디신 디셔리다
4: 네 네세 아니 나나지 단더 종치원의 시에 델레브다가 남산 대초조실발 디네체 대초조지리 임바지르다 너로 낭제다 디게 찾아내 네심제 먹어야 지르도 안나 다 디네체제 있느냐 도바 레슈다 디데 근데 시오나
3: 다 레슈 등에 된다 대지 정자를 신었다디 머리 던지 그 탈을 샵더래
4: 레링어리 쓰고 있기 위해서 탈을
3: 쓰고 대서 거래 치들을 샵더래
4: 어디
3: 걸었다 나 소속 직설 거래 코디지 공지도 견다 레클라
4: 가서
3: 가는 자자
4: 정말 매슈 톱체
3: 매슈 계속 가는 자자
4: 네
3: 대기다 약보다 시도
4: 네세 다 팀인게 만한 저 단데 디든데야 탕진데 자간다 총간딘데 먹고 싶도 디는러래야 총 먹고 싶으시 토메저
3: 오레레 다디 단데 띵이랑 실럭라 주의협조가랑 나랑 난게 디지 정자르기미 소즈 베트젠 총격에 어레 자강 쪽 협조 버리디
4: 아 됐어
3: 제 당신은 지금 소즈게 베트 시켜줘 좀더 먹고 싶대
4: 아 됐어 당나 주디노로 총산노로 유베 총피베야 지로 미신다 이네레 비에 총격 쳐오든 되지지
3: 봐 어레 총격 쳐오래
4: 다 됐나
3: 아 캄바다 야로레 굉장히 많고 싶어요.
4: 레세가나즈 미리 이내래 양 점이나서 유치.
3: 미리 점이나서.
4: 레세. 당나즈 단더 양쇼디네츠 단더 작은 카시스관. 다 좀자스지.
3: 어, 되게.
4: 되게 이내래 가나즈 좀디게 콘도 추요르.
3: 레레 티 좀디 콘도 추이 티 좀자티 작금 커라라. 제지 탐바리.
4: 네.
3: 다티 나라 양 칠로라 옛랑 카카이시샤.
4: 레세.
3: 양 지금 미리 던지 그다음에 굉장히 던들려운데. 코슬랑에 대 사진들 좀 적적해. 여지카이샤 양디낭라 쪽주사시 나라디 딱강로 힘지 쭉히어레
4: 아 레스 디게 정사 망조소야 그도 제샹교 아 레스
3: 디낭라 때 코즈카이 샤고르샤 카이 자마르모도
4: 아 레스
3: 카이 때 처음 잘락다 좀
4: 세세다 다 남겨 왔다 디 칼라딘 제네 사야 예지와 더 대야 총무수 지 강로다딘 제 근데 르시나
3: 더디 강라 코라라 네 다버르라 그러면 이쯤 없으시지
4: 아네 총미이나 디게 총산의 로 총미이나 아 네세
3: 다디 아치랑 밀리안 헤그레라 그럼 쉽지리
4: 자반디 네스
3: 니마레르라 양 그럼 쉽지시
4: 아 네레스 다 군지 단데 용보르 데레 근처 총이나
3: 다 편제 로그 자신 다음에
4: 네네네
3: 경고 형사나 양 팔 투제
4: 아 네세
3: 밀리야 경고 민도 소소 개박 너선나
4: 못 투제
3: 못 투는 야
4: 아 네네스
3: 체리기도 시야
4: 근데 체스체위나 다 용보 총의 약수체 뭐 총내래나 양 안아 주디네 파직 로야 응을 로야다 된 저기 다 난단시
3: 어디 양 용과 없어 마요나 작간데 팔라 투몽 거랑라
4: 어
3: 친구 그 정바데 문제래
4: 어지지
3: 팔이야
4: 아 내가
3: 강나고 강로 힘지 전 용 거랑래
4: 어 됐어 또 단데 하나 주 드네 바 강래 양교다 되게 이내래 양 대응을 창디 이내래 하나 주야 종이 창매 강래 야고 좀 토지지
3: 봐 어지지 뒤지 종자 종매매 적 섬당 칼락셔라 될이야 건좀 더 봐시
4: 네 됐어
3: 정나 그 밀레브레 Tetra harzola chik kelo kaya chik mechik chik drab chik kumyi majak charash Tane zangra re ina re chonggir kileka chik meyi kirish
4: No zhin
3: Ta tingza kumyi yakpa cha chik sargora Parzola chik na zangra ke mangzogore te Chik na tunam yakpo, ina zangra yakpo Ta sozo ke megar sozo ke chik Tekanga nangla zangra re kumyi yakpo rashi shak
4: Ta tunam rashi yakpo shite Ta chonggir na mi rancha yor
3: zhirwa Ta chonggir na mi rancha nga Zangra ke meyo re tingye zongyi kyu zongyi sike chik meyde Tiji chongza chun chik
4: 아, 정수지기
3: 요아요카네티
4: 다야기 디오르발 다디노로 총선 노로기 중추에네레 보글랍자 당세르드 컨데스미나
3: 디키 총저 간나나신다 럽터 당즈크시면 다람 쪽럽터 당마저게 두메 다치 천지시 칸마적바
4: 왕부 견제인데
3: 왕부 견제 레르니베르 또
4: 로츠메레 레스치
3: 때문에 마치 것이 첩장 다 럽터네
4: 아 레세
3: 럽터 그때잖아 휴크제 톰브르시
4: 레세
3: 메장 왕버레
4: 오지시
3: 야포지 오시히오도
4: 레세
3: 이만다신 딱깔이 히버르니 Rokpa nāla te xeo tu tu lukta tango sa lopta tanga mēs.
4: O, zhē, zhē, zhē.
3: Bē, kērkē nda tīndi la nyokta xeo lopta mā tang tīr kānga xeo bōrī.
4: Lā, zhē, zhē, zhē.
3: Tō tēngzā tōngkēr thāli rē tō lopta sarkēndi tō tōngjē nī cī nī mī tsāng mā tā xeogdik sarkōrē sō zhū pūjīn kī dēng lēm chē tī lopta yāku rā xeo kcē lē tōrī. Tā tēngzā māngzō kēsā dā yī rā xe nā tā ngē tīchī tōngzā rā kē tā bē tsōngā kē mē wārē.
4: Zhē, zhē,
3: zhē. Tā lopta sarkēndi tāng tā nā ngē mā rā xe nā tā rōglē lī gō kō lopso sarkēndi mē nā Tā tēchik sarko lēka yīna rē rīg nē yīna rē chāwa kāngzī tēn mā yīki jīli tēp tēgā
4: O shē shē
3: Sōm lō kā nāng tā nyōng zōr shē Tā tēngzā lōpzō sarkēn tēlā tōng jēn shē lōpzō sarkēn tāng nā Pūrkyū kī dīng lām tāng mērab chēmī kī lēka rō chok tā lā Tā jī tsō kā lām kā lā rō tsok zā rē sāmbī Tā māng tsok kā dī yī tsāng wā tēn rā shikom
4: tēgī Ā, lē sē Tā ngā
3: nā Rungir ki thala shi lopta tang tewan rashi ta merik chik tsakur ngay di kasa ka no di Tundri ki tene yakpa rashi ta
4: Nese
3: De Rungzar rishi shina osa rashi Chakta osa rashi gomi gomri dedu
4: Oji
3: Puyo ungdi rashi na gomi maa ukanpa chik ta Min namba tui miye hir shungi re
4: Oji
3: Kali kali rashi na ta tanda me mangzo rashi na yakpa rashi Chakta hiyo re
4: Le le se Chongle tangjin di tuwa le ya ya Mana zi tui mungto yaso chongha juyub che
3: Ori
4: Ta de ya ina le zi Lega chi nye da diga ina le chungmi Diga piga ya Lega chi ya yub
3: Ori re di chi chongza koronke
4: Ta di kipsang da diga ina le ya Mana zi diga chongza le ya maa gui jim cha
3: Ori re di kipsang ga ya Di chi chongza ke me chang sumdang lak se le ya Maa lup kawish jab shi
4: Le se Ta di tangjin di kui le che bi ina le Yang mangzo su namgyu Lop zi nyan se din che da Dang nang sing ge ya Jibay che gu din che

0: 康琼犀利切居，
1: 康琼犀利切居。
0: 店内过年期，票据顶设备迎来了龙卷切磋了。
1: 店内过年期，票据我才气味就在了让人难吃。
0: 第二。中期南期人类超级民的汤日记开背配给西里另外康中西里七军西北的参与康中西里七军
1: 康中西里七军Sambo Lingge Gung Kamsa, Tanda Lingge Gai Sangu Tsukbe Lichendi Ni, Pyoga Lungti Ni Guti Shubhe, Kang Jung Siri Chepkyun Shubhe Lichendi Ri, Nga Lichendi Zumji Tang, Zogyun Shukin Tsitun Yin. Singhe Namcho, Gekab Ta, Miri Kang Yin Ya, Gyurin Tsuwe Nyam Nyon Sol Din Ni, Rang Rang Kikhe Chu Tan Din Bi, Soa Rikbu Ri Yub Sing, Pyoga Tsu Nang, Cha Jub Ta, Ma Jub, Tu Met Gyu Wa, 小区切不少，土木门银边开区建起，每日让起，刷日边顶，有出闲呢，来吃刷那呢，开区店边面前日不喜悦，拍个刷日不腻，拍图记录运气，落家常开些我的月吧，这些一切所属归于啦，吃送的成个拍让起，苏里面去贴边，有托云店公布家卡他，卡起我见说他拍都有看送的拍的。老将他心就他却不能记，据悉他老年转民，年年三转说面熟忙不沾边，拍给苏阿日伯，俺来老板土木门银边开去见个过年，拍给拉那买不穷。今儿扎他猜么说说哇，南屯日不的日边呢吃完阿他，各西念阿叠脚稳住，对阿的日边呢吃完阿。是差不多，就差日边那其中天南尼，偏出几了几点塔，几偏几处出土这话些日。特定日边那桥西来百姓百七不拉，日边那县南家强出不西塔，要呢绕三十里你玩土新过。看的日边那县塔个主村嘛些呢，铁塔塔这话有别日边那县体恰草西县卡不西。且咱陪人去耍日不他，自你去这话题呀？先他们这位土木门银边开去什么店有？那提人呢？过出去，俺村里在哪里啊？人呢？平常陪路苏日路边去，给俺切莫话过去，跟苏那么多别拉苏，陪去耍日边，面子送着过了，接着续别这把卡，人别去彻底续别，听见呢？先是能够个收银。今年期末我估算是那么多给拉你，秋冬股票短期短期落，十个字学徒冲不塌，穷问退呢，打住他，苏日，各穷养个字他，他不理他，金叔叔，票给苏军人来卡了，退三千，秋冬股票开始开股落呢，热冬革命中年落牌，十字三呢，面子抗土，面子心就个来个钱，热冬革命中年落，平均。铺路苏日路林土来沟起，他怕面子给人冷漠他，况且他日他金属争取哈家忙心，这个老都总之听骂他，铺给苏阿日边老外同步一去了，接不接不他，亲戚卡外年托面具一洗接吧，提不可不那个举措，先说面子过起接做面边呢，铺给苏军人来军情他边难心月。在上头就那里啊，另个去年南土，平常铺路苏日路林去，几间切莫话过去，见是那么多别拉苏，铺给苏阿日边面子送着过了，接着续别这不彻底续别，另个呢先是能够个收银。嗯，见是到了公康山。
2: 那公康山。
1: 那，你听人家那安住的，嗯，康庄西里七军里才南配吧，唐多年的家那里啊，人他不呢。托起来收音，俺台这的，亲爱的啦，俺去康庄西里七军里在那点的书记，给那个俺去给起三宝听给了的，票个说啊，日本面子送这个呢，都是几跟着学音， 那谈到跟许多来聊，跟着许多的安全许多去面看这个聊的，可都面看什么了切？面子看是如果要跟这看的呢？
2: 那是那是，对，面子看是往这，但我们就不如去说这个面看了面子看些呢？他的许多我们就这样得到，是吧？他的了面子给的了，对的，宽裕了。
1: 那是。
2: 家七十年级的，哎呀，家穷十年过年去。家七十年级的面试的，可能就碰见的人了，咱们单位那面试的偏白头了吧？偏白色的。
1: 是。
2: 考试过了噻呢，可能就没这个了，他可能就做完面了嘛。那你姑说了，那在穷的没地方的，失业了，过碰到一个。chawa jigla mens gorwa te tsundu ti maran jo sawari bu jil khuar pe be sawari ba siga so chire
1: a la la
2: ta ya cheta che ni ta chungse ne shu be yin na mens ge de ya be na mens ka ji me
1: ma ji
2: ne ji me
1: ji sa ya me
2: sa ya mens ge chwa mo dile khuar ba
1: be na
2: men gan si de ko ji de ya na men so cha si de ko la ga re do ga yin ne ni ge mens ge do ga
1: mo di
2: ta ngaran je ti Messigate, Jacheson, Lenin Tinders, right? That dinner, digging on sujoit in the tea cigarette, right? That tea cigarette, little penna, tea long around to Benjuri with tea cigarettes, so tender, and that tea mangoy or
1: what?
2: Tea Greek mangoy or dinner long tongue around to tanda di tea, the carso or a senna. Namri, soon a dude that come on tongue, and you mean a jewel dinner. Tea, double dinner, and 조화 민남기 즉 대도기 랑도드에 된다 질지스고 그 정도 도전이 년보라 대용디 면지 있음으로 어디디 더 가르치는 면지 레버레잖아 타고 디 참바 디젠디 낭로라 소아리 바탕 지기 딘저리바 딘저 니 뒤네 아니 말한지 로미지기 알루단 심라 유베 아니 동안에서 말하다 강에 뒤에 세 탑시 등게 딘저질은 말하지 면지 있으려 그래. 또 강세도 디자인을 왔다. 면지 강세. 또 등 말하지 그 수준기 뒤 생각 다지리. 또 뒤에 그냥 다 그래서는 그 참바디 질에서 그래요나 뉴베고네. 그 딘저지 제도 그랬어요. 제로와. 또 뒤 딘저고 말하지 맹간도 되고 말해. 대면서 또 뒤 나와 단도 잡준직 가려 그래서는 베베링네까지 잡신 되는 거. 안가는 저 베베링네디 정매 전설에 조라링네스 그러봐.
1: 이네
2: 저왕한테 좋은 거. 아니면은 저왕아. 디 진짜 수 숭용도 아니 링네디 때 상마 지기질라 대화요
1: 장. 지기라 지기.
2: 그지 그 베베링네디 강직장네 그 지기 탈던 바 뒤끌려 가고요. 링네 이 가려서는 베베링네 캐주거나 Jinnya susu cile kahre jangan bayi nya, pernah suara buat jengga cium bayi na, dia lak inji minji cacing karu kahre sana pernah nangdun riba, ane suara riba, ane cari riba, dia cemar riba, dia ni yang angun juga dia jadi rasa rasa macam ala ko kancik cian ni ko kaisu ko pendol juga cemar riba.
1: 我现在这个
2: 心里
1: 面的确
2: 个，这些我讲的这都可可说话嘛，
1: 可
2: 看是人家的这什么路就是那个人就摆的这个就了，长大这门东西这样了吧？
1: 这话是
2: 不是？家庭不行嘛，可，
1: 但
2: 是的，这个话提点我，你的面子自己是个的，没事人家具体弄了呢，同时你，你米，反正就米了，但米了这个那就同样了吧？
1: 是，
2: 可人心这米，可面子就给弄了。第三的，给吧，那要动啊！这个的，我们每次这个军人那，他刚刚接手去嘛的，
1: 过
2: 就这么去。
1: 第
2: 三的，第一刚刚的这的事业了，你面谈这个的过程中，你恰恰恰做过了，
1: 明白
2: 的，年不能不动用过了。第三的，同时你这个年，同时你年不了，别去当兵呢。你第二讲个人就，的，那我当搞了说呗，你这个。동아 디제 강아 디제 쓰여라 믹서기 콘즈니 님으로 제나 언니가야 붙은 거 유튜 아니 멘다지 멘지 전 멘지 송제스 송제와 니 디즈는 하나도 수진이 소화를 거 전개진 배 있나? 면 전개 있는 인지민지 지그르네. 칼라강점 신고. 어. 지그르네 전개 있네. 야. 면그르네. 칼라강자 신고. 디즈는 반대 하나도 루주네. 얘는 막 중국 강라도 또고 용도 루주 경화름주. 처음에 던전 인연 벌라 송진나네. 아니 미 강에 뒤져지야라. 디 자신 남을 곧 유림지에요 하겠나. 디선데 디 그 루준의 제네다 당뇨기 말한서 튜니 제외 있는다. 맨다 지스게 디 송대 제외 있는 거 같아다. 디 말한서 소화를 고정가지 뭐 있나. 그 차다 맞소나. 쇼원이 답셔 니데는 시. 이진이지 그 던전이 송대 제외 있나. 다 뒤회장 야고요 쓰게 좀 말해. 그 현도 소리 장바 장례 그러 거르지 쳐다 주고 왔대 이네 곧 멤버 진짜 멤버 약보지 다 최고위에 인지민지 정례 선생님 년보 전에 용과해서 찍래 다 되는 이보다 가려 그랬으나 정례 선생님 년보 제대 말한 저 전부 링경라 수준 소리다 등급 소리죠 수준 소리 있어야 되는 거 알아 말한 저 배는 중로 소리 있어 온다 말한 별로 소리 있어 아니 대도 봐 내가 어유 어떻게 만 체력 있으게 되는데 망고 좋아로 봐. 이제 뒤 나올라네. 고 그냥 배발하게 믹스하게 도모면 몇 개주. 직도 용해야 돼. 아니 맨다 지 송제 제바 뒤주는 도용도 봐. 진다면 뒤 지게 되고 수준 수리 망고 좋아 때. 고 맨다 지 지게 돼. 현직 동아라서 송제 지게 돼. 배발 적물로 맞아 요 말. 그래서 그래. 디승디 공아라서 비비 명간도들 멘지 전에 고 나면 루진에 막 다난다 단대 배제도 뭘봐 근데 이 신배 상을 명간서는 뭐 멘지 쓰기도 요 말아 근데 뒤선데 뒤 돈이 좀 싫어요 이렇게 되지
1: 사딩을 안 줘 배배 너무 매배 개주
2: 씨씨 와 소아 소아 리베 너무 매배 개주 쉬우지 되는 거
1: 나스
2: 어디 루주가 달에 경화 줘야 다가는 자신 나는 막 배도가 맨다 지디 송제체는 은 대회장 바로 강에서 이해라 판도 치아유 쓰이니 아니 다 바로 단다 다 바로 뺏들 롱동장을 내 근데 다 바로 뺏디마 경화 좀 적으마 맨다 지 송제체 그랬지 어디 송에 맞아 단도 차글린 랑린까지 다 단다 바로 맨냐면 대대 윤전들
1: 나스
3: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4: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 라주 진네기 야게다 버와 네 슈규 진네 슈니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르니기 진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5: 잠나 도조 인난자 나투 고바기 링키서 데포고 조인난다다 존데 소소소 나노네 미나 마부친도 사진 너무다 쓰다니까 그냥 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디니까 그냥 닝기 땅이 갑디기 주족이 제 중당 줄로 땅 준이다 벤저당다 무슨 아무지 정근도 미르디니까 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6: 여기 단단한 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들인 다죠제 마세가 땅아라도 시에 샤브디 하장 교송소 뭐 대딘 로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진 대딘 가라에서니 규진구 때 노규진구 임바 계속 사고 임비다 디 땡치고
3: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자 인라 디니 시리 긴닝 주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 기드즈치
1: 생겨남초 탄들링게게 센심베디니 편종 필로 수리 롭링키 기겐 체모와 구슌 겐스도블라수 페기 소아직베 민지 송지고라 제지슈베낭 튠시 무튜네 저버센저나
7: 탄들갤라게다 간주 멘갈리아 민지 칸샤디 스고야 금첸다 멘다지 기 저와디 갤라게 세브지 소나소다 갤랄 슈교다 멘타지 시베징네 디니님도 럽존 제비는다 간주 멤버처 나즈다 두잠바 펜도 조르스 카르이나 디니 송지 제비는
2: 알았어 다디 덴데스 단등의 응원을 시우는 시체 진나 링네 창마 저와요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ཁྱི ᱱᱟᱝᱫᱤ ᱛᱟ ᱟᱨᱟᱱᱡᱚ ᱯᱷᱩᱵᱮᱥᱚᱣᱟᱨᱤ ᱜᱚᱛᱤ ᱠᱚ ᱡᱤᱱᱱᱮ ᱫᱤ ᱨᱤᱠᱵᱮᱥᱤᱝ ᱫᱟᱪᱮᱢ ᱵᱚᱨᱮ ᱫᱤ ᱯᱷᱟᱡᱚ ᱫᱩᱱᱥᱟ ᱫᱤ ᱠᱟᱨᱮ ᱟᱥᱮᱱᱟ ᱨᱚᱝᱡᱩᱝ ᱠᱟᱢᱜᱤ ᱟᱨᱟᱱᱡᱚ ᱨᱚᱝᱡᱩᱝ ᱱᱮᱫᱟ ᱫᱤ ᱥᱤᱨᱥᱟᱱ ᱟᱨᱟᱱᱡᱚ ᱥᱩᱨᱤ ᱫᱤ ᱠᱚ ᱥᱚᱱᱚᱝ ᱨᱚᱣᱟ ᱫᱤ ᱡᱤᱠᱥᱩᱱ ᱫᱤ ᱛᱤᱡᱮ ᱡᱚᱱ ᱫᱤ
7: ᱱᱮᱥ
2: ᱵᱮᱱᱟ ᱟᱨᱟᱱᱡᱚ ᱥᱚᱣᱟᱨᱤ ᱠᱚᱱᱮ ᱪᱮᱵᱟ ᱤᱱᱟ ᱟᱨᱟᱱᱡᱚ ᱪᱤᱱᱟ ᱥᱤᱭᱟᱱ ᱥᱩᱢᱥ ᱠᱚᱨᱮ ᱪᱤ nāṁ xīn sūṁ sīyā, bēnā chī anī mārāñ zū nē kī kīyān sūṁ pārī nāsā sīgē tī kāñchā chūṁ mārī, sē chū mārī
7: kīyān rī tī
2: nāsā sīgē tī anī kō kīyān tī tūy tōng sā chū xī sūṁ rūwa tī nāṁ lā nē anī chī rūyū ngārāñ zū yū lā chī xī wā tūṁ gārī kāñ sī ngārāñ zū mī sīgē tī jīg dēng khām nē chū pē ngō pā chī rūwa jīg dēng khām tī kā chā 요마르고 직대감을 대명을 보지 말아 봐. 이 코로나 중세대 직대감의 용도 그 가르 때 뜬 거라서는 직대감기 배려되다. 그 뜬 거라서 와. 뒤선데 말한지 진내기지. 낭류직감. 낭류감수도 미소고 러 소고를 붙다. 되네 말한지 시에 소직다. 단 러브들은 나자 정보이 있나? 아니 간절시야 답시 간절시는 소중지겠어. 대능시 또 찌그 리규네 송나 가르 송 거라 했잖아. 야 지난 시간 좀 나가나 그래. 치. 아니 벤나 말한 줄다. 또 찌그 말한 줄 리규 다시 쉬 단다. 자간에 다르다. 뒤에 말한 줄 뒤쪽 거. 뒤 나오는 야 지난 시간 좀 뒤에 좀 거. 치 뒤쪽 거. 낭 뒤쪽 거. 시엔 뒤쪽 거. 어.
7: 다
2: 뒤 나오는 거 치 뒤쪽 거로 쓰되 치료 그 직전 감기 주인이 되게 되셨죠. 낭 뒤쪽 거로 쓰되 아니 낭 미 러브 좁지다 아니 감디지 이 정도 알아 어디 순데 동준이 고 직선 주고 알아 고 뒤에 됐다 가르 되고 알았으나 중년 동준이가 그 맨날 말한지 미 미시 임바 있나 미스게 그네 정말이야 그거 좋은 말이다 고 자침 부르고 좋아
7: 시디
2: 직년 감 나가라네 정말이었어 고 선배님 핀 용도 근데 말아 봐 고 말한지 미스야니 고 다 두름기 디 제소하지다 속자지를 때 이내 거의 중사대 머리 속자대 직부직장으로 와
7: 그래.
2: 그 맨날 부 정말만 전에 그네 중물에서는 사고를 뒤에나 중으로 와. 나란 좀 미에 중사 직부직장으로 와. 더 몰라. 그 남 남주지 위에 매겠다 개발하지 마다. 대승도 그 미 속고 쓰게 돼. 간절지도 간절지라 매네. 나란 좀 직행함 되는 주인들 직행함 그 주인이 있던 그래서 전제지 좀. 디선데 중년 동준이라 아니 저거 시부지 저버리 디 중년 동네 나 디선데 배나 멤버지 당한지 답대고 전다 띵링 오만 진짜로 와 그 답대 전 제시 주변 배나 멤버지기 당고 가르하고 그러잖아 밀르베 존단 되다 아니 다 말한지 직년 총무실라 봐 이나 다 사콜라 말한지 계산이 로아 말한지 내사
7: 지
2: 쓰네 계산이 어디 그 치료 주인이 되다 잡으셔 봐 디네 가르치신 거라서나 치료를 가르쳐 뵈는 딘데서도 와 뵈나 로직라 야르 군 든지 두시요
7: 두시교와
2: 두시교와 디 가르쳐 미소골 요 가르치고 와 곧든 걸 와 근데 그 치료 그 디 두고 주어 디 가르쳐 미러블에 다가는 시 주어지 버려 뵈나 치료 그 가르쳐 다가게 배죠 다가 변화체 증내 중에 바로 다가 치료 주도와 어 정원의 숨주 바로 중증 주와 어디 가르치 거라서는 그 말한 좀이 사벌로 잠도 마서 변화 말한 좀 밀러블에 쇼케 망부신 거래 다가 배셔야 될 때 대중들 그 지나 니 그 잡아 뜨고 와라 대중들 당부지 중권에서는 멤버 대신 대중들 돈돈이 신의 그 중는 변화 nanglo mi lobo di suri kuyana xingwa di chirugi nga ranzu tuyo kuchu wala soba tozo, kertzi ikri xiong luma te ma la, xinya yuwa mara, xibdachi. Khonzo nyi songde xe kukudu ba.
7: Si.
2: Tina bena nasa tewe sar, ta tabde xe yuwa ina, bena chiro yuwa nga ranzo tuyo kuchu wala wangi. Nga ranzo mii lo yuwa bena, nga ranzo peo kuchu wala yuwa bena tari chisum sikru ba. Jik za tawa.
7: Shik.
2: Mii ki tawa, tina lakbe rewa, sume rewa. Ani, ko gacha chiya, chiyani, nga ranzo Nāzāng ngūnzī chīyā, tāpshī jī chāne tā rāgwa chīyā nā, mā rāñchū sūmsūng rūwa. Dī nōngwa nā bē nā tsa tāyā, chū tāyā sī tū, mā rāñchū mī, tā pūyū lūk sūwa rī guay, mē mbā chū nē bē lāgwa nē sīm nī tsa tā gā mī tūwa.
7: Tsa tā gā
2: rūwa. Tsa tā yung dī kārī gā rā sī nā. Mī lū bē tsa tī logic tū shī lā, kō rā pār tā jīg nā pā gā wā mā rī. Kodena,
7: denang
2: mi til cha cha bai ni. Kharijan duwa duwa la san. Chiru ge, tuishi duwa la dun ni. Ani, ziye partan di. Ko, masal duwa ta, shibu gunta da yuwa ma da. Ine, ko, shibda ma da yung di, kula duwa chi tiba nangwa. Bena, yerge tuyo ge zakan dia. Dunge tuyo ge zakan dia partan. Gunge tuyo sa. Chiru ge, ko, chuni del dia ni. Mi lo be, zat partan to zui, ko, duwa chi war. O di, Tanzu matari ini ni adalah tanzu sih korba. Di sini tu nazar tayu ni ni la lamsem ni nebaci kelakuan ni sih ni tak asyik tayu yam. Kau ini ni tu sih kar ni adalah kar sih korba sen. Oh tanzu kebal dia tu korba. Tanda sade tanzu gunggar itu ka, yagar itu ka, donggar itu ka, cikar itu. Telan dia ni, kau tuju sih ni, kau tuju jual tu mah cuni rengsi zat ibarat. Telan dia ni, macam tu tuju tuju sih ni, ni nazar zat. Ko chile shaani, ane nazay zaa kandhaa raya toka chi. Oda dindraa ngaraan zo shibdaa chi yungdi, ane ko menzi songdraa di chayna maa to haku maa raya.
7: Jawa shibdaa yorzi raa?
2: Jawa, jawa shibdaa yorzi taa gula. No.
7: Yes.
2: Daa dindraa, dhe maanba, bena daa tanda, daa kwa dindraa ka chayda tabdi raa ngaraan zo benzoon zaam shiwi raya. Daa dindraa, bena manju zi chayba inna. Ya ngaraan zo, bena tuyu gi, nazaa kuraan la bena nebe, nazaa teraan, Kau kedua lah, meja dia apa main ba? Kau jawab juga ke benda, yang mangga sih aku. Benda misu lembut yang orang tu bebas orang itu mili lembut di dilihat sih aku. Kau siapa sih lembut? Benda kau na apa inna? Tengah gumi dia apa mar? Kau na apa di? Kau jawab lagi, yang nezu mangga sih tak jadi. Kau 27 itu, benda yang baca sih ke, si kau nasu tangguh ya na, nasu juga yang main ba, main sih betul dia aku. 그 가리하고 그래서는 고연 수디 도진 신배직라 라디오
7: 이게 가리 고연 수디
2: 더블로 더블로 삼다 대선데 말은 저 맨날 양지 그리고
7: 됐더니 지다
2: 지르 버더니야 맨날 되게 좋아지라서 뭐 그 전남기 내다세라서 뭐 던졌라 딱제시에 내맨맨 맨매지 되어 있네 양고 태가 태가 나서들 맞지 양고 더 줘도 된대야 맨날 말은 저 응게 돼서 맨 숙제 가르쳐 얘게 두수 매 가르쳐 둥게 두수 매 가르 그 속보 치료고 두시다 아니 낭로하고 매속고 감고 두어도 안 되지
7: 되지 매디 컨데스 매디 두어 컨데스 땅고 매가
2: 어 디 안에서 저거도 나라도 남자 그도 그도 맨날 속적에 대해서 들은 많이 맞지 그 삼로 망부지 등
7: 걔네 가르도 뭐 두서 하고 오지 봐
2: 뭐 돈도 자면 말아서
7: 지단 카체도 거려 말아
2: 저번에 그 다 띵서부지 해 버리네 다 그런 야 멤버 다 머리 멤버 그런 다 쪼그러지 매 있나 그런 그도 그도 매 돼야 되는 거 삼을 세 멤버 다 돼. 진짜 뭐 있다 멤버 야고 체크고는 어떤 인지민지 되게 되신 거. 그리고 멤버 나 받으라 가르서 그래. 고 나도 면주지에 들라 딱 고 간자 약을 걸어 봐. 고 저와 체도나. 언더 디 하나 저 저와 체다 되는데 다 배전 잡으래.
7: 네세 담엔치 디니 저와 더그스 첨부 요제라 디니 니님도 달롭존 체제 디니 니가 창출비 참이는 나즈다야레
2: 나리 나리
7: 그 팬더십시
2: 다 믹서기 도무 많이 봤어 그냥 알아서 고 디지털한 거다 믹서 켜주지
7: 켜주지 소스 민지 라
2: 고 그래서 버리고 믹서 켜주면 돈도 내 되는 거다
7: 네세
1: Sembolhingge, Kongtu Lhingge Sanchubadini, Renine, Penjong, Pulu Suri Lublinki, Gian Chemuagushun, Gian Snam Dobge Lasu, 特别是跟民间的了，民间什么了吧？民间康是社会团抗移民他，民间自己西北人内的人，伢们投入赚钱呢，免不错拿着的叫偏多卡的玉米，少过了这的区别这不的是，前面里才拿木团呢，拍给刷这边民间送这过了，跟水到了所这的区别这不彻底区别，听见个推到都是那有票，听的抗战西里这边西北里才，寻参他效应，我那西面里才拿，养家节约，听见徐天家话。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매 루안 시베 내 진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쇼이 내센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토베 루와 유라 원점 체매 루안 시베 내센디 센의 니로 쇼로나

0: 모디키 도보다라 외 세르쟁아 남갈라 조신 심지 초모로 법이 뒤지 치업균티기
1: 니양 보냐 케기 미 듄토 외 세세아 남켈 함달 조기 옴시 닝콩스 심비 첸시기 댄시티이라 이기 인름토 르싱 진비 자양키 함티니 강인
0: 年样婆娘，切记吞金狼，汤浪啊，茶金，泡面，宁当皮筋，切记宁王金，岁数就是白，苦酒皮，切酒，宁么皮筋。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来钱输赢。
1: 你在后面哪了？俺今朝个团结就做写不啦？我们康大脚谈起么康大脚写不你个难呢？我们康大脚搁不了早了呀？那我们温州俺先家是送别七港地扩展堂先呀？七港地点别扩展堂多少钱？我们温州俺先家姐今朝个一个，我不大先说，其他点别出个过了呀？那我对堂这些输不着，这样。到底呢李前孔门拿了白下街我都许不能信今就给一个扛堂扛铁我不打线索屯扛堂扛电报居民屯扛堂扛塞尔居民地明地切线索约被我就给一个铁堂铁屯扛堂扛电报居民的日这节我这堂一心难过个月的话了结果了呀呢你在孔门拿了中西北团呢我的徐处长天天家都我的徐个门。那么我就安心家西北七港地六种徐都是哪的样呢七港地六种能度提学了呀呢你把都牵过呀给屯大人一度是吧啦唐不得卡的那是呢那么我就安心家西送把银章他我呢我不打现场恰恰来送他个能心给推送说在外扩展电报就把了压抑呢我就谈进去个女吧张家明呢家门家呢迎接买把银呢女吧几种银呢是呢听得早晚你的马来西亚学的银我就你个男呢我就个一个的呢做起我的没事第二把堂规矩你给扩展电白搁不了压抑呢听俺俺做我就继续就把写白搁不了我的松什么能行啥也营救见西堂他也营救见孙的做了给我听的忙不要的听的松长听俺俺做推送七大白切西六种球队在呢没俺俺了给这听的举报了这个进入沙江区青绿灯了国家忙完的是送不出吧了各地对按照七港地你六种修都在呢金九堂永久的做女的电解第二把堂规矩的扩展电报就被南西的一瓦堂被忙不及下巴引爆了这里按照家都被这个出长街修过的国宝铁站买站也家都成个这个门现在修过的个屯大你把的开始是呢第一个给电解做没引爆一年今就困难女呗我不打现场他个能行给恰恰来说推送了说吧三号就不定的忙不写的要的也是学的人各地各的样哎各地点着做没人的样子给接着的修改给工作卡的是呢坦荡安最后学给难得的卡的是呢我们温州安心家姐今就个一个我不打现场推送了说吧扛堂扛点个云门给屯大的我的修行别刚弱了下面俺修业跟屯大的卡的是呢早晚我点个我就俺心家最点别扩展的没赢不钱今就困难女呗我不打线索三娃就把宇宙谢谢钱给屯大的银章点击屯的特点是吧了特点银章各地点击没银色给给这的血鬼呗用这也内地了突破是吧了我呢今就困难女呗我不打线堂他个能行给恰恰来送推送说三娃就把别打点的学学送呢你点了别忙他就要的啊了别忙他就想要的天刚刚子我就继续就把谢别各不来别的下不赢罢了别那云点将谢不得为别的啊就下不赢罢了下节今就困难女呗我不打线索三把就把要的是各地都在呢家姐飘个龙庭三把包那么啦你我都学不赢罢了当我那俺就俺六种钱呗，别的，别了下节，俺就别的了，一些的钱呗，赢了。 yundian jang shibe jang di tuisum di kende resna maungba di sabada bai da jang a jang re tandawa di sabada bai da jang na jong a jong re deba di kadesna sabada bai da jang a sa jang re wala jatang tuisum di tuisum ngode chidu zane jaju pyuge lungting seba bo namla shiba kariki tuwa ribesna ngunju ki yigi moshu jang 진주기기 학바도 진주기기 나타 나서 영주지엔 대다게 두숭나네 마옹 단다 대바 소수댐베 튼다디 신투밤 시조투버데 와라 장시베 빼주디래야 차주는 시베나 장시바디 차지 타대베 차와지 인들자네 차지 타대베 차와이나 낙시에 타 자지 내 숨속이 요제 요르발라 디유나 베나 종업보 시바드보 뭐보 다탕 장차 시바드보 뭐보 시엔데발 주버르발라 종업보 당 장차 시바 뭐보 낙시엔 소수 세월 칭에 디 진주 코네 누베 뭐보 낙시엔 소수 세월 제버르발라 제단 내대 모두 쉬게 낭도 니버디 카데스나 뭐모 뭐주 나신 자 숨두더네 조시에메디 송제대 커와지글 미제 송어드베스나 비시지글야 운주당 진중니가 슈베 차원 민기 지글 미제 송버지르와라 단다대 슈에데 가다스나 운주 이거 뭐 슈장 진주 코네 누베 뭐부 닥센탕 차지 레소 대신 주숨로 속과 세월 주고 예배 추디 모두 슈구르와라 대리야 야도 나저 빼지샤나 디그레 빼나 룩즈 왜 룩르 세게 비딘데지 샤제 안주 27바 이나 비디나라 르바포 룩즈와 탕 르자 룽니 터데기 이와 치규 유다 르세게 차와디 자지타 데버레 자지타 데버 이나 당신게 이외 켜버디 고투버레 로알라 고투버레 달르 세기 칼랍다 란난도 르타 르 세기 차와디 튜숭원의 슈버이나 튜숭과로이나 참마 칼랍다 란난도 르타 르레 르 세기 차와디 랑강발라 네베 겁라야 숙디 토네 뭐보 당신 당차지 레숨 다가능신기 튜숨라 써봐 강당 강야 세미투버레 로알라 군제 카레스나 튜송과 로숙지 임바디 체브레 로알라 케디 르세기 차웨디 밍디 다 뭐보 당시엔 다 자지 레숨 대신 튜숨서 세국고 유나 르세기 차웨 밍디 지르야이나 뭐보 당시엔 다 다가능신기 자지 레숨 튜숨라 속바 소소 세지기 다자제 뭐보 제국고 요르발라 디이나 르바보 다가능신기 르지 르바치 다가능신기 르자 르바차 르신바 르신 다가능신기 르바르규 세야라 속베 튼다 가르데므르 베스나 뭐보 당시엔탕 두숨라 속바 진주 코네 누베 세월체바 더브레
2: 新建那么做公共上谈到前两次新新八天呢平种龙金年轻列公培给龙金给龙金六七列前世列前地能平种六大前面给人七目啊七零多几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秀
1: Pawa sakapta kai de jang a jang, jang jia. Sakapta kai de jang a jang a jang, jang a bo. Pawa ratata zam a zam, zam jia. Ratata zan a zom a zom, zom a bo. Pawa sakapta gara da drashib ju dupa dup, dup jia. Takanan shingi sakapta gara da drashib ju dupa dup, dup a bo. Pawa sakapta gai de jashib ju yura yur, yur jia. 다가는 신기 사갑다 가야다 야십 유라 유 유오보 퍼워 사답다 다나노 도마 돔 돔자 다가는 신기 사답다 다나노 도마 돔 돔보보 라소베 비텐돌이야 차준이 시에베 이나 짱자 짬자 둡자 귤자 동차 라석배 급러 야이나 문주기 부이 퍼이기 뭐보 현세월 죽바 대능신 너머 문주 아신자나 진주기 이기 태당태에 뭐보 딱시행이 난네 뭐보 현세월 죽바로 봐라 다이네 뭐보 딱이 급러 야이나 종화보 종바보 동바보 주어보 주바보 시바더보 문주기 이게 머쇼바 진주기 이게 코네 뉴베 뭐보 다세어 주벌라 소바 망부여레 제장 공바 띵섭 시제 시베 시베 이와 치고에 디 개치무레라 시베 이와 치고베 차디 망부여레 로알라 망부여레 전기 죽도 시에발랑 너무 강달 교탕 치마 강달 교원 이기 난네 너무 강달 교월 송배급라 자와라야이나 너무 운주 아신자스 송배 치강 디고라야이나 대시탕 모두 수잠 다가시기 샤망에 전기 죽도 시에발 너무 강달 교월탕 치마 강달 교월 시에바 이기 난네 치마 강달 교주기 고라야이나 고도제 모두 수기 치마 강달 교회 시에베 급례 노르덴바 당 개발 시에바스 치다게 낭세 요니 요데 당부 도르덴베 골라야이나 모드지슈나 당부 도르덴베 골라 모드지슈베이나 도르덴베 급례야이나 자월딘데 숨르발라 치마 타기 딘주니스 치강 찌게 안돌이야이나 민음의 연라스네르 민음의 최셰르 교회 민대 인베 진주기 이기 대 민대 제수 중회 치매 민대 타 남이소기 톱당기 된 치달 진베 주디니 음의 진주 타 치매 제자 타라 찌릭발 떼고베 딘주 디탕 디레스 시에기 인세기 전다 딘데지 담자외 남발라 떼제

ngazola yai na dorte ma zebar wala chima ta gi din zu ni si sung be tam ja la je gi ko den den be che ni si du wala ni di nge me ge la dorte be tun da di chime ge la xip jin cha we ta ne den ju ye ba Sewar chigyo yuebe kodundi ngantola denbar wala. Dor denbasi shugoyagi tundadi karayasana chime mingda tang namisogi topdang tuy kundesi dingi yuemi di jingne ngame jingyuk di da kang yimingi jujala samsi chigogu yori la nini chime mingda tang namisog mingshi chane da kang yimingi jujali samlo chit. Tang gugu yuebe tunda di nganzo la do zam denpa yin zang tene chen jang le do denpa si sungpo ruwa la che zang mingda yi ne re nami che zi yi ne re nami ma yin be che zi yi ne re jinju gu jie su shu ge jinju gu nubo la ten je mingda tang che ten zo cheng yuwa ruwa la cheng zui gi nami wun na den na yang na ne 德聪堂杨明的呢决定那么康荣了点呢长话起个是吧啦长家爹卡的是呢长家爹明的要的啦那米切要的那米没一百切要的切长起码他个金子你是送别七港地经济明的一百金子一个地长家明的堂那米那米没一百切说 정기 유나 텐도 젠베 겁레 진내니 진주디 다 강이민라 공바 시국 요르라 니내니 남미 타 체텐조 민시차네 다 강이민레 공바 시제 더총당 제디 강롱이 차네 민더 타 남미소 정기 유미디 개발 제국 유베 된다디 나돌라 야이나 대낭 제버레 더드나 샴나 슈에게 민더 탕 나미소 딘주 덴베 난드 디게 로종 능두잖아 공동 어디 슈버 능신 초 니부 대차네 공부 시제 문지 탕 27국의 유배 된다디 안돌라 대난과데 공동 어디 슈에 된다니 치마 강달 교와 시에바 도르덴바 탕 개발 시에바스 낭세기 이완이 유배 낭네 도덴베 겁라 자와르 야이나 치마타기 딘즈 니스 송베 치강디 고덴골라 야이나 모드타 제세 슈버데 샤망에 치다게 낭세니바 개발 시에베 고덴골라 야이나 자와르 송베 치강 테다라 야이나 모드 제세지 슈기예 개발 시에발랑 민더 딘즈 시에바 나미소 딘즈 시에바스 치다게 낭세 니와데 당보 민다 딘즈 골야 숭베 갑라 야이나 자와라 야 딘데 숭베데 포이 포이 민다 창 모이 모이 민다 창 머닝 키니 머닝 오세 치강 숭게 토네 더종기 남베 민다 컨데스 딩기 예베 추디 나돌 야이나 대남바데 포이 포이 민다 창 모이 모이 민다 창 머닝 키니 머닝 오스 숭베 시간 디게게 지덴드 락바 잠시 고알레머 투바 하람 요마데 로알라 조유덴제 디에 진주기 푸이 모이 머닝기 이게 소스 랑탕 치와 터디도 유베 민시 포모 머닝기 이게 인베 민데디 정기 유베 튼다디 로알라 디케모 투바 개요 마르발라 타이네 지강 디게 로종 능두자네 각자 난게 각자티 진주기 이글라 다숨기 요와직타 다 게기 요와 치수 유바 니기 난네 시바 그런 문제 제국의 요아르베 민시 이글라 다숨탕 다아이 요와 치수 유바 니기 난네 시바 그런 문제 제국의 유메디 세세 팅딩이 안에 케난괴디니 개침부시라데 세부슈버이나 진주다기 예외 남당기 요아탕 천장 다가능신기 민시다기 예외 남당탕 천장니디 찍라찍두탕 급충바 임바지 구구와데 로라 딤마충나 더총진배 빛이 하람 루카부채우그래

0: chezang de chung si ye ge ming de zhen bei nan ba din de chi du gu ge yin na ye ge zhen ji yin bei jin ju ge yi ge da ge yo tang ta ge neng xin ge wa ge chang zhe yin bei min xi yi ge da ge yi wei chang tang ming jiang ne che ba ji chang ma ji bei yin gu yo de di yi na luo la di yi na jin ju la po la ji bu ren min ta sum ge yi wa la suo ge qi su yu ba di neng xin ji min xi yi ge le da ge yi wa ding de ji qi su yu ma de luo la ta yi ne jin ju ge yi ge la po mo mo ning ge da ge yi wa qi su yu ba di neng xin ji min xi yi ge le da ge yi wa qi su di yu de 他前呢塞不恰数他的爹送也给德宗真把塞也给大爹进去了大松堂其他大爹给一娃七十余把你给囊呢大给一娃松了七十余把的了我的切骨骨要的了明星一个来大松堂大爱一娃七十余把你给囊呢 다 숨기 이와 치수 유바 딜라 고고구두 루알라 누가 오 딘데스 고마랑마 체 딜레 독베 다기 이와 지글라 문지 체바 있는니 견탕 추어 망부지 튕주 녀지레 루알라 자와낭레 더충기 민데 딘주 덴베 겁라 포이 포이 민데 창 모이 모이 민데 창 머닝 키니 머닝 오스 다 숨디 숨 숨제 숨버티 타네 콩라 슈에게 다 숨라 은지 체괴베 터다디 세세 체투구 요르발라 다디나 샤망에 민데 디디 데베글로 숨베 치강 디게 숨라 제셰 타 모드지 슈구인다 포이 포이 민데 창 모이 모이 민데 창 머닝 키니 머닝 오스 숨베 지강 디게기 나라 포 모 머닝 세게 다기 이와 춘베 민텐도 레니니 토네 비주 제바리 이네 겸두기 포탕 포 모탕 모 머닝탕 머닝 소스 미제드 직과를 배웠으나 미제드 자원이네 직과 말에 견터대대 디급러 충외 포탕 모 머닝 소스 강탕 강랑 문지 최고의 여르베 지강 티숨기 땜베 공부라드 카르카르 이민기 꼴라 야이나 내리젠 치매 난라 야이나 무투제 모두탕 제시슈기인
1: 제 김다 손들이시야 발라키란 핀 디지베
2: 야 엄디 가서 오래 발라 드릴래가 조유 따라 아무나니 보주
3: 발라 드린 애기가리 지라게 나 점차가 뒤나 아
4: 아지 발라 조롱 과하래 내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아무나 없이 온거
2: 야야 슈겨 슈겨 세노 슈겨 슈 아야
5: 발라 발라 언제 지시디 근제 쓰그래
2: 아지다 보모 발라데 볼로도 그만두고 라파스테 주다 온거 주주주 아무나 계속 지식 꾸치꾸치
5: 발라갱아 딱과야는 그만두
6: 보조라 따용체균이 파문이게 오행겐이

0: 나무 최딩기 양다니네종 뒤라 피규르기 노장니네트 단달기게니 센시버디니 그야룽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리 냠자리제시
1: 디글레군에 베베네스 이레 먹봉기 다오드메체 송주니지 고모 지자베니에 먹봉기 미미 넘트제디 파렌토 유비 어리마기 셰호이사 카마딘시 록동 최고르타 촉된마나 대신 시진타 개표 구조 개련 소규제라 자부체 유지 주요버지 마시 어리마기 대신 고수마나타 직제 망부 유비 원가 니차르 서구티 어리마기 대신 미베 자부 포베 강티 직제 단 되는라 도르시 섭신 포유버지 Nyinti tuisi yunga zamla, yirin yisilan sarchi sungma ki seta bianhe. Eri jabgui la yalin lokchi sarchi sungma ki, jordin azila ki yi, eri ma ki denshiri jabgui che di, ef sungma takjian ki mokhtab nomru sum dola dangwa ma se, mokhtab nomru xian sumla dorgun sabchin tang yue ji ju yubashi. Yirin chiti biu jinza ba baja ayi nyinti gongpuro, eri nyinti torin su, yirin lukyu yi geshi mo lingchen ki chungmi kui la jabgui che bati. Kiminga yuebi kimsa nangki pamata tishin lo nyi la lebi chugu gilamdu dang yueji gyunzu chibashi. Eri zhungya mokjibu yi dao dunbe zi sumzhu nin, eri ma ki mutu yirin la choto kakdum laklin darjin yu. Nyinti par cungtun chusin yi chuzabshi yi cuzhu lamti la gyunzu dangbi. Chusin yi ki zhugyu nyuba mebar gyurgyu pa ma si, chusin yi ki to zingni shibjir che di chusin ti da ki kakdum ki langchar zi sun shubi gilin che yu. 咸阳一连给你对加不起别处而你能住着多拉康养了多尔君破灭把解决也不是第一个问题别别年去给及农民到顶别次也松住年恰也不是次松住年他们空谈贴不扎西别怕了牛有从所集中康期到古巴了从所集中给杨伟人心给马俊农期推荐从所给人工阿古罗 고소르 게탄 까르 듄차 유바타 솜레르 아고르 게주 캬솜타 고소르 나탄 까르 고인시 착세디 갸체 직사 레고르 솜싱유 다오 고바라 총소 제주기 런던 볼런티에 마주 넘기 뒤제 총소 계신고 아고르 직타 고소르 듄탄 까르 직 잡아타 솜레르 아고르 게주 캬고타 고소르 레고르 탄 까르 솜싱바타 착세디 갸체 직사 게게신 유바시 디글레군에 베베네스 소디 아랍 동지 주기 다오드베세 숨주니 베베 통메 추시 시베 정실에 군파라 도놈 데가라 도바르 충웨 슈켄테 베왕기 소디 아랍기 다르 뒤세니베 퇴옹오메 게나 튕기 지린다 퇴숨벌리 게자 시사 게차 요버시 이시미네 디통네 의샤르 먹덥기 콜라시비 도놈 치통 계급 치시 소디 아랍타 타나 추구 서귀 시비 변조라 더지 침부포 유지 주 요버시 생각하면서 콘센서스 교류 연주 쇼케 대제 원계기 레제 경원한게 다오세린 라시
2: 미미 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미미 부치키 난주 르보 추기지
2: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치
3: 차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 시키
2: 서초 강 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3: 미지 카키 등지 야제다 퇴몽 구비니 중화 미지기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